알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의 정돈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워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컨 사무실이 된 카페에서 일정도 정리하고 해야 할 일들도 돌아봅니다. 오전에 카페 사장님께서 신앙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참 이야기는 들으면서 최근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과 마음의 낙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뜨겁게 나누어 주셔서 긴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분이라 여겨졌습니다. 점심에 창조교회 홍 목사님께서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예수 동행 세미나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함께해 주셔서 총 7명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와 나눔의 평범한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이 모이니 행복했습니다. 이후에는 저녁 집회가 있는 비올드 교회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통화도 하고 소통도 했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나눌 수 있음도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라 여겨집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관련된 책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마음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카페가 이전 집과 가까운 곳이어서 옛날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에 가던 일도 생각나고 아이들이 조잘조잘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장소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떠날 때 마음에 낙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라 느껴졌습니다. 양가의 감정을 느끼면서 보내는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예수동행 목회 집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누립니다. 믿고 순종하고 맡기라는 말씀에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의 약함이 믿음 없음이었다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안수 기도를 받으러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도저히 말로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밀하신 개입하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과거의 삶도 그러했고, 지금의 삶도 그러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삶도 그와 같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 중에 쓰신 어느 권사님의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잠결에 이불을 끌어당기며 주님, 잔잔한 파도와 긴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런 평안했던 시간이 새삼스럽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며 주님 부릅니다. 깊은 바다 암초와 소용돌이 그리고 높은 파고에 휩싸인 위태로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소서 구하며 주님을 부릅니다. 모래 한 줌 삼킨 듯 컬컬하고 찌릿찌릿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회복을 구하며 그럼에도 감사를 선포하고 주의 하실 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나누며 주님 부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 확보가 우선순위임을 나누고 힘겹게 애쓸 것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운전하다 올려다본 하늘이 무척 높아짐을 느낍니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23.4도를 유지하며 자전과 공전이 겸하여 이루어짐으로 계절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제목으로 만드시기를 위한 씨앗의 썩어짐부터의 시작이라면 견딜 힘을 부으소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빈 마음의 순종과 풀무지를 통과해 나온 정금 같은 순결함일 텐데 나로서는 버틸 힘이 없사오니 주여 외면치 마옵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위태로운 순간에도 나를 휘감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지나가는 하루 주님은 말하지 않은 것도 아시지요. 지친 마음,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으며 오늘을 버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적인 선포에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 부르고 생각하며 의지하고 지남에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주님,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눈자락 벼들이 살짝 노란 병아리빛으로 예뻐지는 풍경 감사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밀어내고 주님은 뭘 원하실지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빗길, 수막현상으로 S자를 그리며 휘청이는 상황에 안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에 여러 위태한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마치 인생이 수마귀를 달리는 타이어처럼 S자를 그리며 휘청일 때에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씨앗이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 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동행 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도록 가이드 질문도 보내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가이드 질문에 따라 점검하다 보면 하루 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동행 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로 매일의 삶을 점검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예수 동행의 삶을 사모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비로소 나의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예수 동행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가 오셔서 다스리소서 비틴즈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예수동행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0: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1: 할렐루야.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2: 극동 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찬미의 제목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0: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힘차게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89.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감 찬송가, 오늘도 우리 오센오십 팀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센어씨 오늘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강동구매교회 곽충민 목사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곽충민 목사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도 함께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전송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도 너무 귀한 우리 오센어씨 팀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죠. 그렇죠. 좀 어떤 한 주를 각자 좀 보내고 오셨는지요. 우리 교수님.
1: 네. 제가 먼저 역으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0: 아, 저한테요? 네.
1: 저번 주에 네. 너무나 큰 행사를 치르고 오신 우리 하은 PD님의 그 예. 행사 진행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언급을 했었고 또 네. 하은 PD님은 지난 한 주가 어떠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0: 지난 한 주가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정말 큰 행사에는 큰 노력이 따른다라는 그렇죠. 걸 네.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온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나라사랑축제가 저희 뭐 이제 극동방송에서 워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행사이기도 네. 하고 그 자리에 사회자로 선다는 게 참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기쁜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준비를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부담감 반. 네. 그리고 그래도 이 자리에 사회자로 서게 돼서 영광이다. 그렇죠. 라는 기쁨 반으로 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낸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 그래도 좀 무사히 마치고 올 수 있어서 네. 하나님께 제가 무릎 꿇고 감사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1: 저희가 한 식구가 되어진 지 몇 달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제 마음이 다 콩닥거리더라고요. 시작 전부터 앉아가지고
0: 감사해요.
1: 언제 나오시나 끝까지 지켜보면서 정말 네. 박수를 금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무대였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려봅니다.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단톡방에 막 응원의 메시지와 또 그렇죠. 잘했다 막 이런 말씀 남겨주시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눈물 흘리시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0: 눈물을 흘렸던 네 감사의 한 주였습니다.
1: 네.
0: 이제 여러분의 근황을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저희는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잦은 만남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0: 그렇죠.
1: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이 참 많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는 힘듦이 없지는 않으나
0: 그쵸.
1: 그것을 넘어설 만큼 여러분과의 만남이 너무 반갑다. 그럼 이 시간을 즐겨서 방송하는 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의 네. 방송을 함께하시는 청취자들도 그만큼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0: 네.
1: 오늘은 소통의 부재에 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황을 여쭤봐야 되지만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음악하는 사람들 보통 어깨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0: 네. 그
1: 연습을 몰아서 하니까 같은 자세로 물리치료를 다들 받으러 가셨었거든요. 근데
0: 네.
1: 학교에서 연결을 해주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분이 머리를 묶으신 이태리 분 굉장히 잘생기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모든 한국 분들이 글로 갔어요.
0: 네.
1: 그랬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상의를 탈의를 해야 되는데 가운을 입어야 하니까요.
0: 네.
1: 그런데 상의 탈의 겉에 거 하나를 얘기했던 건데 너무나 유쾌했던 우리 그 언니 한 분께서
0: 예.
1: 싹 다 상의를 탈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언니는 당황하지 않고 예. 유럽인데 뭐 이렇게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께서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0: 네.
1: 그 다음 순서로 가는 우리한테 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유연하지는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끼리는 참 언니 의사소통의 부재가 이렇게 무섭다.
0: 네.
1: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라고 얘기를

0: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찬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보고 듣고 있는가가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는 이렇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1: 네. 은혜를 너무 은혜롭게 시작하시는 인사여가지고, 네. 아, 근데, 맞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잘 읽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0: 네.
1: 그렇지 않으면 꼭 탈이 생기는 것
0: 맞아요.
1: 같더라고요.
0: 네.
1: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0: 네.
1: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곽중민 목사님께서
0: 그렇죠.
1: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주셨잖아요.
2: 네. 항상 이 근황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1: 네.
2: 순서를 제일 항상 1번으로 해주세요.
1: 아.
2: 네. 종교 1등 성적 뒤에 제 성적 발표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1: 그래요. 아니에요,
2: 네,
1: 목사님.
0: 아니에요?
1: 네,
0: 아니에요,
1: 전혀 그렇지
0: 목사님. 네.
2: 그래서
1: 예.
2: 항상 그래도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근황을 먼저 이야기했으면
1: 고민하다가 오늘 교수님 먼저
2: 좋겠네요. 네.
1: 여쭤봤는데, 예.
2: 늘 감탄하고요, 우리 교수님. 네, 그리고 저는 한주 동안, 일단은 제 고향이 거제거든요. 네,
1: 네.
2: 거제 폭우 때문에, 네,
1: 맞아요.
2: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1: 네.
2: 나서, 뭐, 여러 소식도 들어오고, 저희 부모님도 뭐,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또 이렇게 1층 교육관이 물에 잠기고, 또 그런, 네,
1: 잠겼어요?
2: 상황들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던 한 주였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나시면, 우리 거제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속히 원상복구가 될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
1: 네.
2: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1: 아멘.
2: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전례 없는 그런 물폭탄이 쏟아졌다라는 기사가 쏟아져서 저도
0: 맞아요.
1: 보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섬기시던 교회까지 그렇게 된 상황이시면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혹시 이 호우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송은 선생님 오늘 유달리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3: 네, 괜찮습니다. 오늘 늦잠을 조금 자서
1: 아,
3: 급하게
1: 그래요.
3: 오느라.
1: 아,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러게요.
1: 네. 저희 안 오셔서 콩닥콩닥 끙끙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오감 찬송가 각자의 이한 주의 근황도 들어보고 했는데, 각자의 상황을 잠시 밀어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송에 좀푹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가 또 굉장히 많은 분들 또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라고요, 교수님.
0: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찬송가는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오늘 찬송가 제목은 말씀드렸고요.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1: 네.
0: 저희가 시작을 해보면 되겠죠?
1: 우선은 찬양을 먼저 듣고
0: 아,
1: 올까요?
0: 그럴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1: 오늘 주제 찬송가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국립합창단과 솔로 김요한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오늘 오감 찬송가의 주제 찬송가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곽충민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기반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가사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먼저 이 찬송은 아름다운 피조물을 통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선이 점차 옮겨집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0: 아멘.
1: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변함없으신 사랑에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가끔 우리는 힘이 들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산과 별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0: 아멘.
1: 울산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형편에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형편은 바뀌

0: 비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울산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곡을 선정했을 때 여러분 요즘 하늘 다들 보고 계신가요?
1: 어떤가요?
2: 하늘의 구름이요. 네.
1: 하늘.
2: 하늘의 구름이요. 이맘때가 되면 참 통통해지거든요. 이건 저의 느낌입니다.
1: 네.
2: 근데 운전을 하다가 옆에 미러를 보면 뒷부분에 퇴근할 때요.
1: 네.
2: 노을이 지고 있는데 통통한 하늘들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 하늘을 볼 때가 저는 1년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 찬양곡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기본을 여러분과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이 두 개부터 있고요. 4분의 4박자입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보통으로는 음악 용어로 모데라토라는 용어를 가지게 되고요.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보다는 조금 안정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박자를 가지고 이 찬양을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제가 화두에서 잘 듣고 잘 보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이례적으로 반주와 함께하는 찬양 이전에
1: 네.
2: 자가 후렴만 한번 불러볼게요. 음정도 상관없고요. 뭐 어떤 기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1: 네.
2: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는지 보려고요. 그러면 목사님부터 해주시는 게 좋겠죠?
1: 아무래도.
2: 네, 후렴구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래 선생님 우리 첫 음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아, 네.
1: 매우 정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먼저 하고 싶지만
0: 네.
1: 하은 PD님이 하시는 걸
0: 아,
1: 들어보고 제가 그것을
0: 예.
1: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0: 예.
1: 네, 부득불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첫 음 주세요.
0: 너무 높은데요?
1: 아, 예. 그럼 낮출까요?
0: 살짝 낮춰주실 수 있나요?
1: 그러면 네. 하은 PD님 원하시는 음정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 정도로 갈까요? 도? 네. 네, 요 정도 좋겠습니다.
0: 요 정도.

0: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에요. 교수님 한번 해주십시오.
0: 제 전권으로 안 해도 됩니까? 자, 여러분 정말 정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 여러분 지금 네. 제가 불러드리는 박자를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박자는 지금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은 악보에 충실하셨고요. 네. 저는 약간의 변형으로 갈 겁니다. 오. 그러면 저도 C 메이저로 시작할게요. F는 네. 좀 높네요. 네, 가볼게요.

0: 와, 목소리 너무 예쁘신데요?
1: 황 PD님이랑
0: 네.
1: 붙여서 안 할래요? 저, 어디, 목사님, 차이가 많이 났나요?
2: 아니요.
1: 지금 목사님 지금 당황하시면서 억지로 아니요 하시니 지금 상처가 되려고 지금.
2: 서로 맛이 다른 거죠.
0: 저는 아까 근황처럼 그냥 앞으로 이제 목사님 전에 네, 시켜주셨으면 네.
1: 저도
0: 좋겠다
1: 먼저
0: 이런
1: 해야
0: 말씀.
1: 되겠다.
2: 네. 꽃등심하고 갈비살 다르다니까 맛이.
1: 갈비살이 2분 음표가 이렇게 음정이 흔들려서 될 일인가 방금 그 생각을 했고요.
0: 아, 정말 재밌습니다. 네.
1: 여러분께서 익숙하게 들으셨던 박자는
0: 맞아요. 근데
1: 제게 네.

0: 페르마타가 붙어 있고 붙어 있지 않음의 차이가 악보에 확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가 악보를 보면서도 의리 앞에도 내 영혼이
1: 맞아요.
0: 찬양하네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요. 악보를 보는데도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의례에 다들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피디님과 목사님은 정말 너무 정박을 지켜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박자 모르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1: 눈치가 없었네요.
0: 그 피디님 해주셨어야 됐는데.
1: 다음에
0: 아닙니다.
1: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목사님, 우리 어째서 이 찬양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2: 앞에가 D와 왜 다르게 되었냐고 물으시는 거죠?
1: 아니요, 그
0: 아니요?
1: D처럼 부르는
0: D처럼 부르는
2: 왜 그렇게
0: 이유가
2: 마음대로
0: 뭘까요?
2: 부르냐?
1: 의뢰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르곤
0: 특히
1: 하거든요.
0: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마이크
1: 맞아요.
0: 잡으신 분을 따라가느라고
2: 저희는 흥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흥을 내기 위해서 그 리듬을 바꾸는 거죠.
0: 근데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이 하실까요?
1: 그러게요.
0: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이 찬양곡이 없는 페르마타가 들어오는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찬양을 드려봤고요. 자, 우리가 풀로 목사님의 음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은 순표가 붙는 곳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끊어짐은 어딘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좋습니다. 정말, 네, 주
1: 네.
0: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찬미하는 그런 느낌의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가사에 아무래도 오늘은 집중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죠. 이 가사를 쓰신 분께서는 설교자이기도 하시고 또 어떤 책의 편집자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우가 치는 그런 날씨에서 뜬금없이 맑아지는 하늘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썼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구절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1절에 방금 우리 목사님 불러주신 부분인데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하늘의 별까지는 굉장히 반짝거리고 무언가 청량한 느낌이 들잖아요.
1: 네.
0: 뇌성의 사전적인 의미가 천둥이 칠때 나는 소리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울리는 조합인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에 찼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대급부를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2: 저는 이 단락 부분에서의 가사가 그냥 하나님의 그 통치의 다양함을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 아닐까.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웅장함과 네, 좀
2: 그 모든 것들이
1: 경이로움과
2: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0: 근데 저는 이제 별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니까 굳이 뇌성과 여기서부터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고요.
1: 네.
0: 여러분, 오늘은 섭리라는 챕터에 있는 찬양곡입니다.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주권. 일단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 이 찬양을 보시고서 악보에 충실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재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 하은 PD님이 선호하시는 건 어떤
1: 네.
0: 걸까요?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1: 충실한 것과 재해석하는 거요.
0: 네네.
1: 어려운 문제인데,
0: 네.
1: 난제 같은데, 저는 그래도

0: 정석으로는 그동안 많이 불러왔을 테니까
1: 네.
0: 한 번쯤은 주신의 은혜로 재해석을 해보는 것도 새롭지
1: 아,
0: 않을까. 네, 재해석의 한 표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1: 그럼 우리 목사님은요?
2: 저는 하은 PD님의 재해석 버전이 매우
1: 아, 그럼 잠시 보류하다, 그거는. 네. 재해석 버전이 생각해 주셔야
0: 큰일 났다.
1: 됩니다. 그 목사님이
0: 예.
1: 선호하시는
2: 꼭 듣고
1: 것은?
2: 싶어요.
1: 네네. 다음 주서입니다.
0: 준비하겠습니다.
1: 네. 목사님은 어떤 걸 선호하세요?
2: 사실은요, 처음에 저보고 1절 부르라고 했을 때,
1: 네.
2: 원래 부르는 방식대로 하지
1: 그죠.
2: 않았죠.
1: 그랬죠. 네.
2: 너무 원래 부르던 필대로 하면, 듣는 분들이 좀 혼란스럽으시지 않을까.
0: 네.
2: 교과서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교과서를 한것 같아요.
0: 그대로 있는
2: 이
0: 그대로 선택하셨다.
2: 찬양만큼은
1: 네.
2: 필이 다다.
1: 아.
2: 그렇게 좀
0: 지금
2: 말씀드립니다.
0: 목사님께서 눈빛으로 재해석해, 재해석해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고 계시거든요.
1: 자, 그러면
0: 예.
1: 재해석 전에 우리 송은 선생님 마이크도 한번 켜봐 주시겠어요?
0: 네.
1: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악보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해석입니까? 악보대로입니까?
3: 저는 악보대로 충실하게.
1: 악보대로
3: 네.
1: 충실하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만나는 난제는 이런 겁니다. 악보대로 충실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교과서 같은 박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알던 박자가 아니니까 조금 불편해집니다. 맛깔이 덜 난다고 해야 되겠죠? 익숙하면서 벗어나니까요. 그런데, 악보에 충실하면, 작곡가가 의도한 바는 악보에 충실하기입니다. 우리의 재해석이 이분의 곡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교과서 같을 필요는 없겠지요. 누구에게나 어떤 유연함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 악보를 해석해내는 능력이라면 반드시 기본에는 충실하되 한두 군데는 나의 해석이 담긴다고 해서 틀리진 않았으나 학생일 때는 안
0: 그렇죠.
1: 된다. 프로 연주자로 나갔을 때, 내 무대를 책임지는 능력자가 되었을 때, 재해석을 마음껏 하여라라고는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0: 네.
1: 자, 이쯤에서 이제 재해석한 걸 들려드릴게요 하면, 하은 PD님이 어디를 움직일까에 대해서
0: 네.
1: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오.
1: 저는 하나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기를, 마지막에 붙어 있는 페르마타의 위치를 하나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고 되어 있는 그 양에 있는 페르마타를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하은 PD님의 재해석을 2, 3, 4절 중에 하나 담아서 네,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하셔도 좋고 중간에 끊으셔도 좋습니다.
0: 네.
1: 그러면 송은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걸로. 네.
0: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재해석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제 예전 모교회에서
1: 네.
0: 찬양 인도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잘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너해 해서 붙잡혀서 한 거거든요.
1: 저는 율동 담당이에요.
0: 아,
1: 아니, 옛날에 꽤
0: 저희끼리 교회 하나
1: 잘했어요.
0: 세우겠네요.
1: 네.
0: 네.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저희 이제 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흥이 중요해서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하시잖아요. 막주 하나님 하면서
1: 그렇죠, 그렇죠.
0: 하시잖아요.
1: 네.
0: 저희는 약간의 경박스러움과 약간의 템포를 담아 주 하나님 딴따단단
1: 좋은데요?
0: 지으신 모든 세계 후 약간 이런
1: 지금 이미
0: 느낌으로
1: 하신 겁니까?
0: 살짝 선보여봤습니다.
1: 아,
0: 네.
1: 어떻게 송 선생님, 이거는 약간 우리가 경쾌 버전 엇박으로 들어와줘야 될것 같은데요.
0: 예.
1: 코드로 한번
0: 한번 다 같이
1: 가볼까요?
0: 한번 네, 불러보실까요?
2: 보사노바 형식으로.
1: 네.
0: 좋습니다.
1: 지금 이렇게 얼레벌레 끌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자, 한번 가볼까요?
0: 예.
1: 전주 부탁드릴까요?
0: 네.
1: 전주 정석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0: 여기까지입니다.
1: 아~ 어머.
2: 브라보.
1: 인도 하실 만 하셨네요.
0: 네. 그런가요? 아~ 네. 아니, 네. 아, 누가 들으시고, 네, 저를 혼내러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1: 아, 저 그냥... 율동 들어갈 뻔 했잖아요.
2: 종목 노래자랑 바로 예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1: 그럴 것 같은데.
0: 아, 저 통과 가능하죠. 네, 아~ 자신 있습니다.
1: 이게 찬양대회 근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1: 이런 버전도 너무. 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
0: 제가 여기서. 너무 경박스럽게 불렀나?
1: 아니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엇박의 묘미, 무언가 밀고 당기는 것에 대한 그 엇박의 묘미를 제대로 네. 알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의문점이 있던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후렴구에 보면 임시표라는 아이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송원 선생님 위 파트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 여기에 알토 파트 한번 들려주세요. 원래 붙어있지 않던 임시표가 라에 플랫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파에 샵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두 파트를? 자, 이거랑요. 임시표를 떼볼게요. 임시표 떼고 한번 쳐봐 주세요. 그러면 라는 제자리로 가고요. 파샵도 파로 갑니다. 자, 미에 플랫까지 붙여서 하면 여러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의도가 느껴지실까요? 느껴지십니까?
0: 아, 느껴져야 할 것 같은데.
1: 목사님 느껴지십니까?
2: 네. 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1: 예? 느껴지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여기 한 20번 정도 쳐봤거든요. 네. 임시표를 붙였다가 뗐다가. 그런데 화성이 사실 맞는 부분이에요. 어색하지 않는 부분인데 굳이 이 부분에 왜 플랫을 붙여놨을까가 사실 너무나 네. 의문이 되고요. 답은 각자가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답이 있어서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사님 네. 여기 프레이즈를 저희가 한번 끊어보고 싶은데 네. 숨을 정말 최장 연결한다면 첫 가사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을 해야 가장 자연스러운 걸까요?
2: 그리워볼 때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그죠. 목사님 네. 한번 들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첫 음만 주세요.

0: 여볼 때.
1: 자, 여기까지가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거. 하은 PD님이랑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가고,
2: 네.
1: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를 따로 가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2: 네.
1: 하나, 둘.

0: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해낼 수 있는 능력치입니다. 순표가 없고 앞에 한 박자, 두 박자 정도를 프레이즈라고 가르게 해놓은 가사예요. 그런데 피아노만 들었을 때 송은 선생님 제가 끊는 부분까지만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하나, 둘, 원. 둘, 다, 리라, 리라라.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 다음.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어서 가야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파파레. 그러면 주하나님 이렇게 평면에서 부르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전부 다 앞으로 전진할 자인가라고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러운 크레센도가 들어오겠죠. 조금 커지는. 저희는 반대로 해볼 겁니다. 매 구절마다 정말 작게 줄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없어졌다가 이렇게 해볼 겁니다.
1: 네,
0: 요거 2절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네. 차이가 정말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싶은 용어가 있어서요. 오. 자, 우리 2절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처음은 크게 해서 사그라드는 겁니다. 하나, 둘.

0: 쫙 나아가는 버전이 있고 들어오는 버전이 있는데 오늘 알려드릴 음악 용어는 수비토입니다.
1: 수비토.
0: 수비토.
1: 처음 들어봐요.
0: 수비토는 갑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 나오냐면요. 엄마가 아이한테 학교 갈 시간이야 라고 포르테로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조금만 더 잘게요. 피아노로 얘기합니다. 학교 갈 시간이라고 포르티시모로 갑자기 얘기합니다. 여기에 붙는 게 스피토인데 저희가 방금 한 것은 조금 작아지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수비토라는 걸 적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목사님이 포르테를 담당해 주시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포르테로 해 주시면 정말 우리는 수비토 피아노로 뒤에 걸할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포르테로 해 주시면 우린 뒷소절을 피아노로 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첫음 주세요. 둘, 원.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는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크게 하는 건 그냥 잘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주자가 작게 연주를 해요. 그럼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세가 앞으로 쏠립니다.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요. 오히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크게 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듣게끔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걸 수비토라는 음악 용어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를 내는 것만이 모두에게 전달되어지는 바는 아닐 것이다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하나만 더 짚고 함께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박자가요, 주하나님이 점 4분음표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박 반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부르면서 끝까지 계속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목사님, 요거 4절로 두박 반을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내주 예수 우 세상에, 요렇게 박자입니다. 하나, 둘.

0: 하나, 둘, 원.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 저는 이게 훨씬 더 박자 체계에서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꾸준히 살펴봤더니 네. 저 뒤쪽에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앞이랑 음영이 똑같은데 이 아이는 두 박 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빠르게 끝나는 게 저는 계속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박자를 조금 더 뒤로 밀었으면 좋겠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마무리할 때 느린 박자가 안정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에 박자를 느꼈으면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훨씬 맞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악보를 볼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박자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걸 두 박으로 만들어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후렴구가 우리에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지겠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목사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 송은 선생님은 왼손만 쳐주세요.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원.
1: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0: 자, 목사님의 선율은 주님의 높고 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왼손 한번 쳐봐 주실까요? 주님의 높고가 고저가 있게 움직일 때 왼손은 똑같은 음영을 같은 자리에서 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소프라노의 그 어떤 부분들을 확 세워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아래쪽은 평면으로 소프라노의 움직임을 극대화시킨 것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것들이 조금 더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런데 수비톤은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다 같이 우리 3절 안 해봤으니까 3절을 네.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수비토로 하는 것으로 해서 찬양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실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첫인상을 간결한 단어로 표현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1: 네.
0: 단어입니다. 문장이 아니니까 우리 하은 PD님부터 나머지 세 분의 첫인상. 네,
1: 아,
0: 한번.
1: 저에 대한 여러분의 첫인상이요.
0: 아니죠. 하은
1: 네.
0: PD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를 향한 각자의 첫인상입니다. 자, 짧게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일단은 송은 선생님 먼저 하면
0: 네.
1: 송은 선생님은 약간 도도였어요. 네.
0: 도도. 오.
1: 말을 걸기가 좀 힘든 어떤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교회 반주자이기도 하고 뒷모습만 봐서 그런지.
0: 아, 도도. 네.
1: 네.
0: 그러면 목사님은요?
1: 목사님은 사실 처음 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긴 한데 곰돌이 푸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니 굉장히
0: 곰돌이 푸.
1: 외형도 뭔가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그래도 풍채가 있으시잖아요,
0: 맞아요.
1: 목사님께서. 근데 뭔가
0: 귀여우시면 뭐도.
1: 귀여운 면모가
0: 맞아.
1: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곰돌이 푸 같으시다. 그래서 네, 이렇게 송은 선생님과는 반대로 뭔가 계속 뭔가 말씀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0: 네.
1: 들었었고요.
0: 저는요.
1: 교수님은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성 같았어요.
0: 아, 제가요?
1: 네,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또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그냥 멀리서 이제 동경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죠. 네, 그랬습니다.
0: 자, 하은 PD님의 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1: 네.
0: 목사님이 나머지 세 분을 만났을 때 어떠셨을까요?
2: 네, 일단 PD님 봤을 때 무지개 같다.
0: 무지개?
2: 네.
0: 형형색색.
2: 네.
1: 네, 꽃등심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2: 꽃등심도 마블링이 다 달라요, 색깔은.
0: 네.
1: 근데 무지개,
2: 네.
1: 네.
2: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교수님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죠?
0: 네, 사실대로. 사실대로 하셔야
1: 거짓말
0: 됩니다.
1: 하시게요.
2: 예, 사감 선생님.
0: 사감
1: 선생님.
0: 선생님.
2: 포스,
0: 아, 포스
1: 포스가
0: 오케이.
1: 아무래도. 네.
0: 네, 그럼 우리 송은
2: 강한
0: 선생님은.
2: 카리스마. 네, 송은 선생님은 뭔가 챌린지, 항상 도전하는 약간의
1: 맞아요. 멋있죠.
2: 도전적인
1: 네.
2: 그런 느낌을
0: 그럼 우리
2: 받았습니다.
0: 송은 선생님한테도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1: 네.
0: 네.
3: 저는 이제 하은 PD님은 처음 뵀을 때 이제 인사를 나눴었는데 교회에서 햇살 같았다. 되게
1: 벌써
3: 이제
1: 감동.
3: 실물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되게 이제 키도 크고 예쁘시거든요. 근데
0: 맞아.
3: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서울말로
0: 서울말.
3: 웃어주시는데 아 너무 얼굴이 빛나고
1: 아이고야.
3: 이제 햇살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은 사실 제가 옛날부터 알고 이제 계셨던 분위기의 선생님으로 처음 뵀을 때 학교에서 이제 연주하시는 것도 뵀는데 공작새 같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똑같아요. 이제 포스도 있으시고 예, 이제
1: 화려하시고.
3: 연주도 하시고
1: 네.
3: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시니까
1: 맞아, 맞아.
3: 있었다. 네, 목사님은 처음 되게 진지하신 분인 줄
0: 진지.
3: 알았는데 그 뒤로 이제
0: 알았는데.
3: 알았는데 그 뒤로 이제 행보가 너무 많으셔서
1: 허투맨이 되시고
2: 족쇄로
3: 반전 있는 이제 고로케 같은
0: 고로케.
3: 분이시다. 네, 생각했습니다.
1: 여러
0: 너무
1: 가지가
0: 좋습니다.
1: 나왔습니다.
0: 자, 저의 여러분의 첫인상은 그냥 딱 봤을 때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은
1: 네.
0: PD님은 예쁘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재밌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송은 선생님은 무슨 색이지?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면 음악하는 사람이 만날 때 의뢰의 어떤 색일 것이다라고 이미 결정하고 만날 때가 많거든요. 게다가
1: 그쵸.
0: 피아노이기 때문에 제 나름 생각한 색깔이 있었어요. 그런데 색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내다 보니
1: 네.
0: 와, 형형색색이다. 처음 보는 색깔.

0: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 1분만 더 얘기를 나눠도
1: 네,
0: 될까요?
1: 네.
0: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 본인이 본업에 임할 때 본인의 색깔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스스로 제가 정의하는 저의 네네. 어떤 본업에서의 네네. 성품.
0: 본업입니다.
1: 이게 참 어려웠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막 뭐 이렇게 깔끔하고 딱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유연하고 좀 부드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0: 네. 네. 그럼 목사님은요?
2: 눈치 보는 관종이다.
0: 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1: 차차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우리 송은 선생님은요?
3: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채로운 사람인데 어쨌든 클래식 음악을 가다 보니 조금 정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항상 누르면서 배려를 하고 누르면서 반주자이기 때문에 좀 맞추면서 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뭐 총칭, 타칭, 자칭, 레이저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본업에 들어가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완성이 되어지지 않아서 무언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학생까지만 가능하고 같은 어떤 프로의 계열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지체되는 것 또는 나로 인해서 그런 시간 개념이 조금 스스로에게 확실한 편이라서 레이저를 탑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1: 네.
0: 그걸 풀려고 하는데도 제가 공작새, 유리성, 여러 가지가 아름다운 단어로 변했지만 사실 여러분 레이저라고 총칭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제가 마무리해서 인사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께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 찬양을 들려주시나요?
1: 네.
0: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타인이 나를 생각하는 모습과 내가 나를 정의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시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웅장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우리 타인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교수님?
1: 오늘의 악보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할 것은 왜 보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가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사실 나의 본성은 그렇지 않고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내보였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들의 마음을 열때 이렇게 악보를 변형시키는 것처럼 유연함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늘 받았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일 것 같다까지 저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별도 나오고, 뭐 어떤 시냇물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각양각색의 다른 모양과 다른 성품으로 살아가지만, 무엇 하나가 옳고 무엇 하나가 그르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송가를 통해서 각자의 또 감상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또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어서 짧게 그래도 소감 좀 여쭙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2: 일단 오늘 방송 통해서 우리 하은 PD님만의 곡 해석 너무 감명을 크게
1: 맞아.
2: 받았고요.
1: 어휴.
2: 그냥 생각만으로 생각했던 것이 실제 이렇게 나올 때더 많은 것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놀랍다.
0: 아이고.
2: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사를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멘. 아유, 아멘.
2: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0: 감사합니다.
2: 또 도전을 받고 또 격려가 되고 앞으로도 그런 많은 은사들을 우리 모두가 잘 활용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0: 아멘.
2: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데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은 선생님 오늘도 또 갑작스러운 보사노바 반주 섞여주시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어떠셨어요?
3: 오늘도 어김없이 즐거웠고, 또 이제 하은 PD님이 노래를 생각보다 잘하셔서 은방울 자매가
0: 아니요,
3: 이제
0: 저는
3: 들수
0: 괜찮습니다.
3: 있을까 싶습니다.
0: 아, 그랬군요. 계속 뭔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프닝에서 우리 하은 PD님께서 해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만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만큼이나 완고한 사람들을 늘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정도가 아니면 꺾이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오프닝 보면서 아, 우리는 다이아몬드라서 이렇게 힘든 삶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구나를 마지막까지 남겨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봅니다.
0: 아멘.
2: 아멘.
0: 은혜만 남는다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와닿고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기쁨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감 찬송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오센 워십팀, 강동꿈의 교회 곽충미 목사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다시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런 뜻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이 있어야, 동전이 양쪽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듯이 두 분이 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 두 번째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큰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이 지식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남으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작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삶 속에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된 건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될지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종교심은 뛰어난 사람 많은데 바이센처럼 성경적인 지식 뛰어난 사람 많고 그 지식이 정통적인 사람이 또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돌이켜질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심판. 이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보면 헨리 블랙가비 클로드 킹이라는 공조로 되어 있거든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정리해서 미 남침례 교단 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똑같이 그렇게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책인데요. 제가 지금 나누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언급해요. 기도를 듣지 않으심, 우리의 더 이상 임재하지 않음,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심,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심,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말라기 시대도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말라기 1장 6절 보실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멸시한단 말은 하나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땠는가? 구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거쳐진다 그 말이죠. 우리의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매만 가득한 거죠. 온갖 영적인 억압과 압박과 이러한 것들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 보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그 말라키 시대.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삶에는 온갖 종류의 압박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환경이 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걸 뭐라 할 수 있냐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립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삶이. 이사야 시대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에 성한 것이 없지 터진 곳 사진 상처뿐이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나와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서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엔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 전혀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헌신을, 희생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이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일제매력 틀림없이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구약시대잖아요. 요즘 신학시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다 이루실 거예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륜과 뜻을 이루시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사를 부르시고 등등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돼요. 이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날 때 약속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1세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려고 10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인 그들을 들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우는 대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들이 그런데 반복적으로 돌이키지 않자 이들을 흩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흩으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세요. 나중에 이제 기복신앙을 살펴보면서 거짓의 문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오늘날 적잖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산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동전 놓고 당기면 쏟아지는 빠진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께 주신 약속 너무나 놀랍고 귀한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쭉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 작은 여섯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럼 심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말합니다. 심판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혹은 참딸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럼 왜 심판이 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맙니다. 그럼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 5장 14절 15절. 내가 에브람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정글에서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 젊은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갈 짐승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이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지금 그 뜻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심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심판이 옵니다. 그 네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떠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5장 마지막 두 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고난 가운데서 내 백성이 나를 찾기를, 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해서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 뭐냐? 3절에 똑같은 걸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함께 둘이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 사무엘상 7장에 잘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르스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미스바 성에 잘 합니다. 어쨌든 미스바 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금식기도 하고 주먹밥 먹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 행사했다고 이런 일이 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돌이켰다는 데 있어요. 아까.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돌이켰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까 읽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너무나 인본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사무엘의 지도를 따랐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제가 읽을 때 보셨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사야 시대는요,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성경이 규정된 제물,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셨는데, 어린 양 하나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제사라고 그래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은 작은 걸 좋아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거는 다 잘못된 거야. 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완전한 왜곡된 가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차이는데요? 이사야 시대는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철저히 하나님 법을 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났습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0: 여기 보면 큰 우레까지 쳤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시기는 우레가 칠 시기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따뜻한 봄날에 우레 쳤다 이상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 대기 환경까지도 주관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계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에벤에셀. 뿐만 아니라 다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지켰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인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됐더니,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유업을 남김없이 다 찾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업을 찾아야 할게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 유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생명이 회복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설교들 한번 들으세요. 쭉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일일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소화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고 축복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밤낮으로 이어지다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니 살만하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입추절기가 되고 하루 이틀이 지나니 밤과 새벽에 서늘한 바람이 일었던 것 기억하시죠? 어느덧 오늘이 처서입니다. 지구 온난화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된 터라 절기를 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요. 절기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관리하며 추수하는 데에 여전히 요긴한 정보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별을 베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을을 향한 자연의 발걸음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로운 것이죠. 감사함으로 듣고 즐거이 행하는 이들, 주님 안에 참된 복을 받을 겁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첫 사연은 3391님 사연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 관련해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암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전이되는 암은 암인 것 같고요. 수술하고 치료하면 많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평소에 불안한 마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며 지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따스하게 생동감 있는, 생명감 있는 기적의 삶을 토닥토닥 기도하며 희망 드려봅니다. 네. 네, 우선은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요. 이 정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기다릴 때 여러분들 어떠셔요? 이거 정말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정밀 검사를 해야만 했을까요? 뭔가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다행히 초기 암이에요. 그래서 전이된 건 아니고요. 요새는 뭐 의학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이제 괜찮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암은요, 6개월마다 또 이제 재발했는지를 보는 검진을 또 받아요. 그때는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마음이 아니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2기니, 3기니, 뭐 초기니, 0기니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암은 암이지 그게 무슨 작은 암 있고 큰 암 있고 이러겠습니까?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그래도 아 이건 전이된 암은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죠. 그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야 있겠죠. 그러나 암은 암이죠. 평소에 걱정이 있었어요. 건강에 대한. 그래서 기다리는 기간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 없더라도 기다리는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교회 가족들 그리고 우리 방송 가정 여러분들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혼자가 아닙니다.

현대인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분주하고 뭐 사람 많고 하는 속에서도 도시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하잖아요. 성도는 외로움을 느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내가 외로움을 느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느낀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서 떠났나? 내가 나의 심령이 어디서 멀어졌나?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저 3391님은 우리 방송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런 마음 털어놔 주시고 같이 나눠주신 사연에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 처음에 참 좋은 내 친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와, 그러면 이거 저를 참 좋은 내 친구인 목사님 안녕하세요로 제가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참 좋은 내 친구 이렇게 타이틀 한번 하신 다음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이해는 독자의 몫이죠. 우리 서로 참 좋은 내 친구가 돼서 같이 위로하고요. 같이 토닥토닥 기도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 전하는 이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성령이 오셨네.

네, 이번 사연은 참 아름다운 사연이네요. 5496님, 송도 경인제일교회에서 내일 전복 삼계탕 준비 중이에요. 전교인 300명 정도 되는데 권사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설거지만 도와드리고 왔어요. 네, 5496님. 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다,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요, 실제 일하는 건 많은 수고가 따르죠. 더군다나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더운 주방에서 에어컨이 제 역할 못하는 경우 많아요. 선풍기 틀어놔도 그렇고요. 수고가 따른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이 봉사의 손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5496님, 아유, 설거지만 하고 왔어요가 아니고요. 야, 설거지씩이나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요. 특히 젊은 집사님들 더 우리 힘내보자고요. 참 좋은데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어떤 일에 열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있죠. 이런 태도와 습관은 분명 장점이 됩니다. 일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필요치 않는 것에 자주 몰두한다면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죠. 넘쳐나는 손안의 영상들과 생성형 AI가 우리네 삶 속에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런 우려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외면하고 지낼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성도는 분별하고 절제하며 가려 써야 하겠습니다. 익히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말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야겠습니다. 그룹수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자연을 보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숨기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주변과 비슷한 색으로 몸을 감추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보다 강한 동물을 닮아서 위험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변을 닮아갈 때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거나 또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겁니다. 생각도 말도 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하나의 쉼표 하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주일 순서 첫 곡으로 희수빌의 예수로 살기 원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래 함께 지낸 사람들은 보통 보면 말투도 좀 비슷할 때가 있고요. 표정도 또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닮아갑니다. 무엇을 오래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예전 같으면 쉽게 화

화를 냈을 일에도 한 번 더 참게 되고 또 내 입장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겠죠.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옹기장이 워십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또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세 곡의 찬송가 이어서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 아침에 날 이끄시네, 그리고 시와 그림의 항해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작은 질문을 하나 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누군가 뭐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싹 틀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리고 내 욕심을 먼저 챙기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예수전도단의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그리고 오버플로우의 내 맘의 주여, 이지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유효환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메들리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렸나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 깨달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 고백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치 자식이 철든 것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성숙의 증거이겠죠. 두근두근 라디오 첫 찬양 들려드리며 시작합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첫 찬양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들으셨고요. 신승의 나는 예배자입니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듣는 찬양은요, 원웨이 싱어즈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소리 보기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전심으로의 주님과 같이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시를 떠올려 봅니다. 어떤 시냐고요?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학창시절 문화개밤 행사에서 빠질 수 없었던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안겨주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일을,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일을,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일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요, 성 프란체스코의 시 평화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퍼져가도록,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곳에 회복과 용서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요, 저 자신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전했습니다. 평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열매 맺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제이콥 박의 내 주님은 살아계셔, 윤경희 소프라노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온유한 주님의 음성 CTS 합창단이 부르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찬양으로 피어 어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준비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자누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작을지 몰라도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의 빛이 미치기 어려운 공산권과 북녘 땅을 향해 한국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선물을 나누며 전파의 길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초교파적으로 북방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방송과 사랑의 나눔으로 공산권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극동방송의 사역 발자취를 함께 돌아봅니다. 극동방송은 1987년 7월 1일 부설로 한국선교문제연구소를 발족했는데요. 한국교회 공동체가 초교파적으로 선교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 수요에 부응하고 방송사역에 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특별히 1988년 2월 1일에는 공산권 선교 자료의 하나로 중공, 북한, 한국, 한글 사전에 수록된 종교 용어 비교표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회, 종교, 저승, 천당, 지옥 등 대표적인 종교 용어 128개를 선정해 비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국어대사전, 북한의 현대조선말 사전, 중공의 조선말 소사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 한국에서는 종교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체, 종교신앙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의식을 행하는 건물, 주로 기독교에서 쓰는 말로 설명한 데 비해 북한에서는 낡은 사회에서의 반동 통치 계급의 정치적 비호 끝에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의 교리와 사상을 선전하며 퍼뜨리는 거점으로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보게 하며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하는 곳으로 정의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교리와 종교의식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종교단체, 즉 종교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체, 종교의식을 하는 건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자료의 발표는 기독교계는 물론 일반 언론에까지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북방선교의 기수로서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역할을 잘 보여줬습니다. 한국선교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사역뿐만 아니라 1988년 6월 7일 공산권 선교단체 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는데요. 이것은 대북 사역을 하는 단체들의 각계 전투가 많아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연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극동방송이 간사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발족 모임에서는 귀순자 어성일, 김창화 두 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고, 이듬해인 1989년 1월 17일에는 망명자 김정민 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1989년 2월 25일 체코 유학 중 우리나라로 망명한 조승, 김은철 두 사람을 초청해 5월 8일 극동방송 홍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북한에 교회가 있거나 종교가 자유롭다는 것은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공산권 선교단체 협의회는 한동안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1986년에 한국교회가 공산권 선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속에서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1986년 3월 2일에는 동작구 사당동 남성교회에서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렸는데요.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과 극동방송 전속합창단의 찬양, 공산권 선교 보고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고, 이날 헌금 전액을 방송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그해 1월과 2월 중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린 곳은 세순교회를 비롯해 화평교회, 무학교회, 은평감리교회, 안양제일교회 등 20여 곳이 넘었으며, 공산권 방송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1987년에는 2월 14일을 시작으로 공산권 선교 보고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앞서 소개한 공산권 선교 세미나의 바통을 이어받은 행사로 초기에는 예장통합사나 각 교회 여전도회 임원들을 방송사로 초청해 공산권 선교 현황 보고, 중공동포의 간증, 공산권 현황 비디오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전파 선교사에 대한 안내 시간을 통해 공산권 선교에 대한 지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예장합동 산하의 강서구 양천구 여전도회를 초청해 보고회를 갖기도 했고, 1991년에는 동작지구 여전도회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갖는 등 점차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여전도회 임원들은 공산권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품고 기도와 후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1992년부터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북방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7월 6일 서대문 지역을 시작으로 안양, 영등포, 구로, 서초, 강서, 은평 등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북방 선교를 위한 극동방송의 사역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아세아방송 창사 10주년이던 1983년에는 제주 칼호텔에서 15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1986년부터는 매해 연말에 공산권 동포에게 사랑의 선물 보내기 생방송을 실시했는데,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극동방송 달력과 쪽보금 등 다양한 물품을 북방의 동포들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회인 1986년 12월 9일에는 총 1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가운데 모두 1,203만 8,841원의 성금과 금반지, 금목걸이, 성경책들이 접수됐습니다. 이때는 한국 여권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소지한 송영필 당시 부사장이 중국을 방문해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선물 보내기 방송은 1991년까지 총 6회를 진행했고,
1992

2012년부터는 지구촌 굶주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생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에만 머물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고 실천할 때 비로소 캄캄한 세상에 따뜻한 빛으로 번져나갑니다. 북방의 동포들과 먼 땅의 이웃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마음과 성금을 모았던 그 고귀한 사랑의 발자취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장벽을 넘어 그곳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내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달라지죠.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실직 앞에서도 빚더미 앞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친구들이 다 배신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 속에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손영지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늘 언제나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필그림 미션 코어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과연 자신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에 잠긴다. 분주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일정이 없을 수도 있다. 거대하고 특별한 도전에서부터 판에 박힌 듯 지루한 일상까지 우리가 만나게 될 하루는 그 모양이 다양하다. 때로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약한 부분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다. 우리는 그 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너의 약함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지금 삶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밝게 비춘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당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Integrity Worship의 Above All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국립합창단의 나의 믿음 약할 때, 그리고 박신아 콰이어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옹기장이의 아카펠라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연이어 함께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완전해진다는 것이겠죠. 네, 우리는 얇은 유리그릇과 같이 부딪히면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원하고요. 연약함 대신 온유함의 힘을 가르쳐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끝으로 강성식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드는 도중에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조각가에게 오른손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잠시 절망했던 그는 작품을 완성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배워서 조각상을 완성했는데요. 그런데 그 작품은 그가 오른손으로 조각한 것보다 더 우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조각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떠한 일로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고 좌절하기도 하고 사방이 높은 담에 둘러싸여 숨막히는 절망감 속에 놓여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때 하늘이 뚫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김다연이 불러준 나의 아내 거하라 오늘 첫 찬양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라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송경민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들으시고요. 이어서 프레즈 앨범 가운데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주일 이 시간은 고상선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나누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시대에도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절망의 고백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인데요. 이엠 바운주는 저서 기도의 능력에서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고상선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나누었습니다.

최초희가 불러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제녀 강찬이 불러줍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 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제자들교회 이영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언양제자들교회 이영우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랑자, 유랑자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방랑자의 삶은 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방랑자의 내면에 공허함과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삶을 짓누릅니다.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쾌락과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랑자들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방랑자, 유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랑자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 그들을 거짓으로 사로잡아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합니다. 방랑자는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도 모르고 벗어날 힘도 없으며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토굴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방랑자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방랑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랑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랑자가

0: 순례자가 되었다고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는 늘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움의 삶을 사는 순례자는 어둠 속에서 신음할 때도 빛으로 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토굴 속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방랑자의 삶이 아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보세요. 어떤 외로움도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너겟 같은 건가? 조금만? 좀 그런 거를 썼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0: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0: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15번,

0: 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 많으시죠? 사시면서 복잡하고 무겁고 피곤한 인생의 짐, 또 해내야 하는데 점점 더 무기력에 빠지는 피곤한 짐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쳐 있을 때 이 말씀 붙드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으니 맡기셔야 합니다. 이성과 번민을 내려놓으시고요.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크록스가 준비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4일 11시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용인남부, 여주동남부, 여주서부, 경남 진주, 경북 경산, 상주, 경주남부, 부산 부산중부, 울산 울산동부, 전남 담양, 장성, 신안, 흑산도 홍도, 곡성남부, 완도 여서도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규방송으로 이어집니다. FEBC

0: 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사이에 우리의 웃음이 나와요. 선교사님, 예, 그리운 선교사님, 이길재 선교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그럴게요. 참 보고 싶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방송 가족이 아, 이분 언제 나오시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 바쁘셨죠?
1: 네, 여름 기간에 뭐 수련회 집회인도 하고요. 또 해외 일정도 조금 있어서 예. 다녀오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중간에 극동방송에서 딴 거 뭐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네. 곧 방송에 나갈 것 같은데 영상도 촬영하고 해가지고 좀 정신없이 다녔고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뜨거운 여름.
0: 아, 그렇죠.
1: 앞으로
0: 밖에서 갈수록 뜨거워질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0: 네. 자,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 길가에서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송한 지가 어느덧 3년? 4년 차?
1: 네.
0: 되죠?
1: 예, 길가에서 만난 예수로 방송가족 여러분들 만난 시간이 횟수로 4년이고요. 만으로 이제 3년 됩니다.
0: 네.
1: 그 부족한 배움으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방송가족 여러분의 배려였다고 고백하고요. 감사의 네. 인사 전하면서 새로운 텀의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틈틈이 지난 방송 온 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0: 네.
1: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매번 시리즈 형식으로 3주, 4주씩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 혹은 선교기관이었던 학교, 병원 이야기 또 교회 이야기를 조금씩 연결해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야기 전했었거든요.
0: 그렇죠.
1: 이 부분이 방송 가족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동 중에 방송을 듣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듣지 않은 선교사님의 이야기, 학교의 이야기는 조금 힘든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을 조금 정리했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방송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우리가 선교사님 중심, 또 지역 중심, 병원 중심, 학교 중심으로 이제 시리즈가 나갔는데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한번 또 방송을 구성해보는 거죠.
1: 네네.
0: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오늘부터 내년 썸머 스페셜 전까지 예, 잘리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다면요.

0: 한국 선교 역사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 한 45주, 46주 정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다섯 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선교 역사 이야기를 전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을 넘어 또 대한제국, 한국 땅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네. 자, 다섯 개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어떤 기간별로 정리하실까요?
0: 네, 제가 사실 이 기간에 이렇게 책을 좀 쓰고 있는데요. 예. 한국 선교 역사에 관한 책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이걸 다섯 개 시대로 좀 정리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닫혀져 있었던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시대, 그리고 문이 열리자 발걸음을 내딛는 시대,
1: 네.
0: 또 끊임없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전진하며 나아갔던 시대,
1: 그렇죠.
0: 또 영적 각성을 통해 큰 부흥을 허락하셨던 시대,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두드림을 준비하던 시대로 구분해 봤거든요. 그래서 각 시대의 이야기를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1: 네.
0: 사실 지금 이 설명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오늘 첫 번째 두드림의 시간이 작아지니까
1: 그렇죠. 빨리 들어갑시다.
0: 일단 첫 번째 시대, 첫 번째 이야기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두드림, 닫힌 조선의 문을 향하여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1832년으로 함께 가려고 합니다.
1: 그 선교사님이 저랑 만났을 때 네네. 늘 하시는 말씀이 1885년 우리가 기억하자. 그죠? 잠깐 1885에서 더 들어가네요. 네, 1832년이니까. 네. 와.
0: 원래 네 자리 스페이스엠이 쉽지가 않은데요.
1: 네, 어렵습니다. 53년 전. 네, 네. 5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때 우리나라 어떤 모습이었어요?
0: 찾아보니까 조선의 23대 임금이었던 순조 제의 기간이었더라고요.
1: 네.
0: 이제 순조가 거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었을 네. 시기인데, 순조는 정조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11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로 인해 그 정순 대비의 할머니의 그 섭정이 시작되지요.
1: 네.
0: 당시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1801년 신유박해였어요.
1: 네. 그 1832년 조선이 진짜 혼란한 시대였죠.
0: 네네, 맞습니다. 1832년에 조선을 서양은 전혀 몰랐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네.
0: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미 중국을 통해 서양의 학문과 종교를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신유박해 이후에 서학, 특히 서양 종교에 관한 경계가 훨씬 강해졌다고
1: 그렇죠.
0: 해요. 실제로 1832년에 북경에 갔던 조선의 사신 기록에도 서양의 기술에 호기심을 보이면서 서학 자체는 경계하는 태도를 정말 이제 겉과 속이 좀 다른
1: 그렇죠.
0: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1: 두려웠을 거예요.
0: 맞아요.
1: 뭔가 변화가 조선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0: 네네.
1: 자, 조선의 개신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1832년에 이제 발생했다. 이런 거죠?
0: 그렇죠.
1: 어떤 역사였습니까?
0: 1832년 여름이었는데요. 영국 동인도회사의 상선 로드 에머스트호가 조선 서해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1: 네.
0: 목적은 새로운 무역 가능성을 살펴보고 조선과 통상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조선 측의 기록을 바라보면 이 배가 가져온 물건이 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 네.
0: 서양의 직물과 유리 제품, 시계, 망원경 같은 물건들을 조선의 어떠한 원재료들과 교환하기 위해서
1: 그렇죠.
0: 조선의 자원들과 교환하기 위해서 왔었다라는 기록이 조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1: 시계, 망원경 아주
0: 네네.
1: 새로운 문물입니다. 자, 이 배와 선교 역사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0: 네. 당시 통역과 의료 활동을 맡아 배에 동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칼 귀칠라프라는 분이었는데요.
1: 네.
0: 사실 중국으로 내한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 예.
0: 동인도 회사 상선의 통역관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1: 예.
0: 조선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취한 그는 조선인들이 한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배에 오르기 전에 한문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가지고 항해에 함께 나섰던 겁니다.
1: 이 중국을 출발한 배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까?
0: 이제 뭐 서해 쪽으로 왔으니까
1: 예.
0: 아마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기록에 보니까 백령도 부근이었던
1: 그렇죠.
0: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충청도 홍주관할의 섬들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도 충남 앞바다에 가면 이 섬이 있는데 고대도란 섬에 입항하면서 그 지역의 조선 관리들과 소통하며 조심스럽게 통상

0: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요.
1: 예.
0: 조선의 정부의 허락을 기다리는 동안 기트라프 선교사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 생겼어요.
1: 예.
0: 왜냐하면 통상을 요구한다고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고대도가 지금도 섬이거든요. 그 섬에 있는 사람이 배 타고 나가서
1: 그렇죠.
0: 또 말 타고 걸어서 뛰어서 서울에 들어가서 한양에 가서 상소를 올리고
1: 네.
0: 그거를 또 궁에서 확인하고 이 처리를 하는데
1: 시간이
0: 20일 정도
1: 걸렸죠.
0: 시간이 걸렸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기칠라프 선교사님은 20여 일 정도 고대도에 머물게 되면서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았고요.
1: 네.
0: 조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라고
1: 우와.
0: 합니다.
1: 그 마음에 선교의 목적을 품고 오셨잖아요.
0: 네네.
1: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찬양 한 곡 듣고 나누겠습니다.

0: 네, 한아린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들으셨습니다. 자, 귀칠라프 선교사님, 어떤 일 하십니까?
1: 네, 조선 사람들이 한문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한문으로 된 성경과 전도문서를 나누어 주셨대요.
0: 네.
1: 또 주민들과 소리로는 대화할 수 없었지만 조선 사람들이 한문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필담이라고 하죠.
0: 네.
1: 글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대요.
0: 아.
1: 또한 선교사님은 의사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돌보기도 하지만 또 몸에 육신의 건강에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간단한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0: 네.
1: 이 교제함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요, 조선의 글과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기로 작정하고,
0: 네,
1: 조선은 어를 가르쳐줄 언어교사를 찾으신 거예요.
0: 예.
1: 사실 언어에 탁월했던 선교사님이셔서 짧은 시간 동안 한글을 배우고 이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0: 네.
1: 이 장면이 당시 항해 보고에 비교적 생생히 남아있는데 조선인 양이라는 인물에게 조선의 글자를 써달라고 부탁했던 장면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0: 7월 27일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우리는 양이에게 조선의 글자를 써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다. 귀칠라프가 주기도문을 한자로 써주자 그는 그 소리를 알려주고 조선 글자로 적었다. 그러나 일을 마친 그는 몹시 두려워했다. 손으로 자기 목을 가로지르며 관리들이 이 사실을 알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와, 이렇게 경계가 심했던
1: 네,
0: 거예요.
1: 네,
0: 얼마나
1: 왜냐하면
0: 무서웠을까.
1: 외국인을 만나는 게 법적으로
0: 그렇죠.
1: 금지됐던 시대였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저는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0: 네.
1: 한쪽에는 어떻게든 조선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선교사가 있고
0: 네,
1: 다른 한쪽에는 그것을 도와주면서도 혹시 이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조선 사람이 있었던 거죠.
0: 그렇죠.
1: 1832년 조선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 했던 선교사님의 모습이 예, 그려집니다. 자, 당시에 카톨릭에 대한 방해가 엄청 박해가 심했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서양과의 교류가 금지된 시기였는데
1: 네네.
0: 네, 어떻게 하셨을까?
1: 일단 섬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 일행은요, 고대도 관리를 통해 조선 국왕께 드리는 서한과 예물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던 거예요.
0: 네.
1: 이날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큰 기대와 함께 그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0: 지금까지 기쁘게도 이민족은 우리의 책들을 매우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받아들였고 나는 이 땅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한 세상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과연 어떠한 굉장한 선물이 국왕에게 주어질 것인가 기대하고 계시네요.
1: 네, 결국 그 시간이 이제 20여일이 걸렸던 거죠.
0: 예.
1: 그러면서 고대도에 머물던 귀칠라프와 일행들은 그 조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여기 머무를 수 없어 나가야 돼 라고 이제 출항 명령을 했던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20일 동안에 앞서 짧게 소개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0: 일단 양이가 한국말을 알려줬잖아요.
1: 네. 고대도 섬마을 사람들의 삶은 척박했습니다.
0: 네.
1: 또 당시 조선의 세금 제도인 삼정이 문란해진 시기여서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무너졌거든요.
0: 예.
1: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0: 20일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죠.
1: 네네. 선교사님은 해안에 감자를 심고 감자 재배법을 글로 알려주셨어요.
0: 예.
1: 당시 기록을 보면 외국의 식물을 들여오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감자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0: 네.
1: 이때 감자를 어떻게 재배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씨감자는 어떻게 남기는지 그러한 방법에 관한 것을 한자로 적어주게 되는데
0: 네,
1: 그게 우리나라 문헌에 귀칠라프 감자 재배법이라는 문서로 남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0: 예.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졌다. 정말 이게 정말 따뜻한 마음이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성경을 건네고 한글을 배우고 또 주기도문 번역을 시도하고요. 약으로 아픈 사람 돕고 감자 심어주고요. 저는 이것이 귀칠라프

0: 아프 선교사님의 선교를 기억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관심을 갖는 일이니까요.
1: 야, 이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됐는데 아, 조선 정부 좀 받아들이지 왜 추방을 명령합니까?
0: 네. 뭐 고대도의 상황과는 다르게 중앙 정부에서는 선물과 서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0: 영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계획에 따라서 이 반도 주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방문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손에 놓여있는 모든 수단으로 구원을 가져오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전파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방문의 때가 빨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국왕은 지금 최소한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것이다. 또한 그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이 첫 번째 미약한 시작을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조선 후에 더 좋은 날이 밝아오기를 기도한다. 네, 아멘.
1: 네, 사실은 이제 쫓겨나면서 네. 그가 했던 기도인데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1832년에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찾아와 그 문을 두드렸던 거고 그 두드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큐칠라프 선교사님을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닫힌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두드림이라는 시대 이름이 귀칠라프 감자 선교사님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1: 네, 저도 뭐 동의하고요. 우리는 문이 열려야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가능성이 보여야 시작하고 결과가 예상되어야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런데 선교의 역사를 보면 먼저 두드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문이 열리지 않아도 두드렸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1832년 귀칠라프 선교사님은요, 조선에서 보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방문은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나는 열리는 문만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가? 문은 닫혀 있지만 복음은 이미 조선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0: 네, 귀한 울림을 주시네요. 두드림. 네, 귀칠라프 선교사님. 충남에 있는 고대도부터
1: 맞습니다.
0: 시작 20일 머무신 거예요.
1: 네네.
0: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한국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길재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0: 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지난 후에 이렇게 한국 근대사를 통한 또 선교의 역사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클래식 콰이어의 사명입니다. 사랑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평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호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좀 힘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복음 전한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저와 또 저희 교회의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양읍에서도 변두리 흥리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전도대를 조직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전도팀들이 나이도 많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된 그런 전도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늘 복음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각 기관별로 정해진 마을에 나가서 전도 물품을 나누어주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변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변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와퍼를 이제 구워서 그들에게 와퍼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시켜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꼭 또 다시 와달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관계 전도의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고요. 추운 또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곳에 뽁뽁이를 이렇게 빨아들인 그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역시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는 이제 가정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역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마스크를 또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은양시장 중심으로 개전도를 하는데 겨울에 추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생강 계피살을 끓여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추운 데서 이제 판매하신 그분에게서 역시 이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가와서 나는 예수 믿는

0: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또 그중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만나는데 그분들도 격려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나가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하면 영혼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람 마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혼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낙심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당장 영혼들이 돌아오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최근에 20대 청년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셨고요. 또 한 40대 젊은 가정을 붙여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최근에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붙여주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노하우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전도하는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늘은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전도합시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방송가정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아,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무림고수 세미나, 특별 세미나 실황을 녹음, 녹화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박봉열 목사님, 그리고 아, 지난주에는 우리 조상현 목사님 강의가 나갔고요. 오늘은 인천 광명교회 우리 신대호 목사님의 강의가 나갈 예정입니다. 특별히 말씀 읊조리기, 말씀 선포하기, 이 하가다가 갖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십니다. 본인도 변하셨고요. 새 딸들도 말씀 읊조리기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지혜를 받아서 미국 유학길에 오른 또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아, 광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 목사님의 말씀 읊조리기를 따라하신 분들 중에 우울증이 치유되고 류마티즘 또 관절염이 나은 분들에 대한 간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신대호 목사님의 강의 들을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아, 이 방송은 아,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채널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자, 신대호 목사님 강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시편 1편 1절 2절만 소리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교재에 다 있는데 뭐 안 보고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아,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근데 한국 번역으로는 이제 묵상,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하가라는 개념이 이제 시편 뒤쪽으로 가면은 특별히 119편에 가면은 읊조리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으르렁거리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미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보통 뒤쪽에서는 손을 잘 안 들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맞아요. 즐거워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읊조리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도대체 악인들의 꾀는 뭘까? 근데 시편을 볼 때 이 1편하고 2편하고 같이 보는 게 말씀을 깨닫고 전체적으로 시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편 이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1편을 2편을 펴 보시면 한글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미는가의 단어가 또 하가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하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장 1절에 꾸민다, 생각한다, 계획한다, 계략을 짠다 이 단어가 뭘로 되어 있다? 하가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이 있는 사람하고 복이 없는 사람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이제 교재 18페이지인데,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재에 있으니까 입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0: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 물고기와 하늘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아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복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이제 시편 1편의 3절이에요, 3절. 복을 받으면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아니,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데 그 실제가 시편 1편의 몇 절이다? 3절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쓰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락.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말씀 있죠?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너는 뭐가 된다?
1: 큰 민족.
0: 아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합니다. 내가 복이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가 뭐가 된다?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 와서 내가 복이 되는데 그 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시편에서는 시냇간 심은 나무가 자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쓰는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를 안 쓰고. 그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아쉐르라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쉐르라는 단어, 성경,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행복한 사람아. 행복한 사람이요. 옆에 분들에게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바라크라는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아쉐르라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그 잎사귀가 이왕 하는 거 크게 손바닥 이쪽으로 안 해요. 그 잎사귀가 그가 하는 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왜다 형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가하면서, 즐거워해서 하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을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복을 다 주셨어요. 그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 문제가 뭔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뭐 이렇게 하면 너무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와닿지가 않고,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5절만 한번 소리내서 선포해 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련회 때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이 안에. 이 신학에 대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가면은 그런 은혜가 있고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은 이게 막 머리도 열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잘 돼야 되잖아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7번 만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남 이야기죠? 뭐, 아이고. 제가 일남사녀 종갓집의 외아들이에요.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진짜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먹을 거 있으면 막저 챙겨주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해가 되죠? 와이프는요? 왕을 모시고? 무술이.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저한테는 당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상담용으로 좀 빌리자면 방치로 살아왔어요. 방치로. 방치로. 어느 날 아침에 둘이 같이 차 마시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 자식이 죽고 싶다고. 사모가 목회자한테 죽고 싶다고. 그럼 그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내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게 바뀌냐고요. 당연히 안 바뀌죠. 근데 그 소리에 반응을 못하는 내 자신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더라고, 비극.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그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랑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아, 모든 인생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교회를 다녀도 자기 그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살아가요. 저는 사역자고 목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에 있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자리에서 아내가 내려오라고 하면은 여보 잘못해서 내 때문에 죽고 싶었구나 하면서 내려오겠죠? 그래, 아니에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막 그렇게 하면 엄마가 잔소리 자녀한테 하면 자녀가 이제 그만두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제 안 하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사람을 공부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간은 결국은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선생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제가 인지치유 강사를 한 4, 5년 하면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계속 섬기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다 저같이 제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목회대로 하고 있지만 가정은 서로 아프고 병들고 또한 이혼하려고 하고 나눠지려고 하고. 그게 전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다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다 하고 이런 분들인데 누구 말 듣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요. 그럼 공부를 하면은 좀 알아서 듣냐? 아니요.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다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 결국은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그 안에 있는 말, 그 안에 있는 그 말, 생각, 감정, 이게 총체적으로 같이 가는데 그 말을 바꿔줘야 된다.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럼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시죠? 화도 내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뭐 큐티도 하고 이게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 가운데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면은 내 안에 그 말이 들어와서 반응이 일어나요. 심지어 화학적인 반응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뼈까지 썩고 골수까지 막히고 몸에 모든 이것들이 다 망가져버려요. 오장육부가 다 망가져버려요.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였냐면 소화장애. 서울대까지 가서 치료를 해도 원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스트레스. 막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짓 누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 한국교회 설교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럼 설교를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 편에서 전해주면 성도들이 그열 편의 말씀을 듣고 열 편의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살아가죠. 노력해서 되죠?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꿔주려고 찾은 게 뭐냐면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아까 하가 있죠. 하가가 말씀을 손에서 없죠.

그리고 의뢰라는 거를 많은 선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써놨더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하가해라 소리내서 읊조려라 말하고 듣고 새겨라 이거더라고 이거. 근데 그게 어디에 심겨져 있는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 제일 반응을 많이 해주시니까 최고입니다. 자, 저를 딱 봤을 때이 몸이 진짜일까요?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나를 살아가게 할까요? 역시 고수 팬 맞으시네요.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게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움 속에 있어도 망가져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안에 있는 나, 이 속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의 실제가 결국은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 안에 있는 말이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이 한국 교회에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인생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고 가요. 아까 창세기 12장 읽었죠?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다고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가니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열받았어요. 그러면 열받은 말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작동한 말이 내 안에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손과 발로, 생각으로 인생을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주야로, 하루 종일. 주야라는 개념은 하루 종일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뭐하고 살아라? 하가 말씀을 읊조리고 듣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제 안에 들려와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자신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로 이루려고 살아가다 보니 말씀을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면,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마어마해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민중들 속에서 그 민중들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에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이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원의 개념으로 가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으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가운데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증거는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증거가 왜 안 나타나겠냐 이 말이에요. 나타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다가 뭘 둬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한 절 두고 두 절 두고 세 절 두고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들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번 주 본문을 계속 하가를 해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 본문 말씀을 기본적으로 몇천 독을 해요. 왜냐하면 5천문에서 10,000번을 읊조리니까 본문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그냥 그 주간에 몇천 독을 한다고 해요. 몇천 독을. 그 주간에.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그 본문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교인들은 올해 본문이 에베소서 1장부터거든요. 근데 시키지도 않아도 1장부터 뭐 5장까지 다 안 보고 읊조리고 하가를 해요. 왜냐, 수만 번을 하니까. 그러면은 저보다 많이 해요. 왜 하겠어요? 해봐야 맛을 알죠. 해봐야. 해보세요. 자, 20쪽에 존재의 변화. 여기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고 간단해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아니,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요? 그럼 애굽에서 고생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그 인생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왜 데려갔어요? 아니, 애굽에서 힘들어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럼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해, 나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괜찮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가 복이 있습니다. 그럼 광야로 하나님 왜 데려가셨느냐? 단순해요.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존재가. 영적인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1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 망가졌을 때 너희들에게 한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그때 너희들이 돌아와서 뭐 하냐면은 이 말씀을 네 입에다가 두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여러분 이게 살아 있어야 그 살아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스트레스 걸리고 병 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뭐 죽네 사네 이렇게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레마로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1쪽에 노래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왜 노래로 만드느냐?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너졌을 때, 망가졌을 때 그 노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노래를 부르는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바라크를 주셨다 그랬죠? 그 복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두기 시작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언어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새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느냐? 뼛속까지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특별한 게 아니고 뭐 류마티스가 낫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린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즐거워하세요. 왜냐 즐거워해서 유아와 율법을
주야로 하가라 그랬

0: 그랬잖아요. 화가하면서 말씀 읊조리면서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말씀 화가 읊조리고 나서 막 가가지고 깨우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 옆에 어떤 사람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화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해요. 한 절이면 아브라함에게 이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루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말씀 읊조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선정하고 어떻게 읊조리고 어떻게 꾸준히 갈 수 있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좀 시연을 보여주실 수 없냐고 그러시는데요.
0: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카운터기를 들고 다녀요. 카운터기를 들고 다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말씀 있잖아요. 이번 주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할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범사의 계획까지 잘 그는 머리니 꼭 이 말씀을 이렇게 3절이거든요. 그럼 세 번을 딱 이렇게 읊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또한 매 주일날 섬기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라든지 결국 그냥 한 절이면 돼요. 한 절. 그게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는 일단 경험을 하세요. 경험을. 그리고 나서 뭐 이게 늘려가시든지 그건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나는 약속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심지어 하루에 만 번 하는 분도 있어요. 만 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만 해요. 근데 웬만한 질병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이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한 절이면 괜찮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 절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질문이 암송과 하가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한테 여쭤본 게 1절 암송하고 다음날 1, 2절 같이 하고 다음날 1, 2, 3절 이렇게 해야 되나 물어보셨거든요. 이걸 질문을 좀 바꿔서 암송과 지금 하가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0: 그래 이제 제가 암송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뭐 5천절, 6천절, 7천절 진짜 많이 만나요. 주변에 뭐 또 구약을 다 이렇게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고 이제 아까 사랑 공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했을 때 제가 그걸 막 암송해가지고 아 열받네. 그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거 암송을 해보니까 이게 기분 나쁘다.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들려왔을 때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화가라는 개념은 이걸 이제 깊이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럼 새겨지고 길이 만들어지면 이게 말씀이 다 들어와요. 지금 아까 에베소서 1장부터 다 읊조린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나이가 60이 넘고 이게 이 몸으로도 상당히 아픔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1장부터 그냥 계속 해요. 왜 자기가 좋아서. 근데 암송으로 바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암송하라고 하면 언제 그 암송하냐. 학교 다닐 때도 안 하고. 에? 근데 뭐 교회까지 와서 이걸 암송을 시키냐. 근데 암송이라는 개념은 머리가 작동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머리가 작동이 돼서 되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하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암송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저는 이제 암송하시는 분들 다 만나서 무조건 하가를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담고 싶으면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안 담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이들은 주는 대로 다 담겨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암송과 하가의 차이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1: 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 들어왔던 질문인데 초등학교 아마 지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1학년, 3학년, 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하가다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0: 구체적인 방법은 부모

0: 부모가 하면 그 자녀는 그대로 따라해요. 뭐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시키는 게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애들 좀 사랑해 주세요. 뭐 시키지 마요. 부모가 즐겁게 하잖아요. 자녀들은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키려고 하지 마. 저희 캠프가 이번에 아이들만 거의 100명이 와요. 3살부터 아이들만 청소년, 이 초등학생들이 100명이 오거든요. 4박 5일 동안 말씀 읊조리고 해요.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부모가 알아야죠. 즐겁게 하라 그랬잖아요. 즐겁게 부모가 하시면 돼요. 자녀에게 영어 시키고 싶으면 자기가 영어로 학원을 해. 이게 재밌다. 와, 엄마 나이 60 먹어서 이게 영어를 학원을 이렇게 재밌다. 할렐루야. 그럼 자녀가 하죠. 영어 언어는 공부 아니에요. 말 많이 하고 많이 듣는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저도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학과를 계속해요.
1: 네. 영어 학과다 캠프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영어로 학과다를 많이 하다 보면 뜻도 잘 모르고 기계적으로 읊조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등 뜻도 모르고 영어를 읊조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0: 제가 그분한테, 그분이 이제 만약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애기 태어났는데 엄마 해봐. 엄마. 엄마. 몇번한것 같아요? 수만 번을 해요. 그럼 지가 알아서 뭐 해요? 알아서 하냐고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 비슷한 소리 하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수준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이면 어떻고, 영어면 어떻고,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영어로 하면은, 여러분들 그걸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건 내가 뭐 알아서, 아니 이걸 몰라서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지금.
1: 네, 답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명쾌하시네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읊조리는 것에서, 이거 하가에 대해서 주문이나 주술 아니냐,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비난하는 지인들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질문이 들어왔네요.
0: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남한테,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술죄는 해버리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많이 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보면은 상태가 정신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계속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서 깨달아야죠. 이거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그분한테 가서, 아, 나는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이 가장 큰 자기 자신의 실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결국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자신이 보여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이야기해요? 할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나 잘합시다.
1: 그리고 추가 질문 마지막 하나 드리면 될것
0: 네네네.
1: 같은데요. 이 자리에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일반 목회를 하시던 그 방향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가다 말씀 읊조리기로 목회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아니면 좀 교회 세팅을 할수 있다? 이 자리에 지금 각 교회 부역장 하시는 분, 리더들도 많이 계신데,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시행착오 했던 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일단은 목회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 말씀의 이 맛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표현, 그 맛을 알려면 그 말씀을 계속 씹으면 그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가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을 하가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할 시간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설교 조금만 하라고 하세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한10% 20% 따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하가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카드, 그 주에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A4지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역장들이 각 방을 만들어서 목장의 식구들 이제 매주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가다 축제를 했어요. 축제.

0: 문제를. 이제 통을 만들었어요, 통을. 말씀, 이 카드를 거기에다가 이제 하가다를 한 사람들 통을 만들어 교회에 오면은 인사가 이번 주 말씀을 읊조리고 사인 받는 거였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그렇게 해서 1000번 이하, 5000번 이하, 10000번 이하, 10000번 이상, 그다음에 영어 성경 이렇게 해서 통을 만들어 놓고 세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했어요. 추첨을 뽑아서 상품권도 주고.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진짜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나와. 어떤 데는 가족이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즐거워야 돼요. 이 캠프의 특성도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아이들이 네 번, 다섯 번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캠프가 보통 한두 번 가면 안 가잖아요. 근데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서 막 데리고 와.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원래 100명인데, 그만 하고 싶은데 그냥 접수 하루 만에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250명 지금 끊어놨고, 지금 대기자들이 수십 명이에요. 근데 온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1: 네. 다시 들어도 열정과 은혜가 넘치는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지난 5월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 세미나 실황을 녹화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방송은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휴대전화에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립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라고 두 글자 넉적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언제나 다시 볼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하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실수의 유무가 아니다. 실수 뒤 반응이 중요하다. 실수의 유무가 아니다. 실수 뒤에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떠서 잊어버리셨겠지만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의 소문을 듣고 이제 다른 모든 가나안 지파들은 족속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연합하여 그들과 맞설 생각을 하였지만 기브온 족속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저들과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다 생각하였고 그들과 화친을 맺을 멀리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꾸며서 결국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들과 화친의 언약을 받아내는 장면. 우리 그 가운데서 이것은 어떤 뭐 윤리적인 관점에서 거짓말이 옳으냐 마냐 뭐 어떤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이 악해서 되느냐 뭐 이런 윤리적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이슈로 접근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실수와 불찰의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것, 즉 기도하지 않은 자기 확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거라도 우리가 이건 무조건 기도 하나 많아야 무조건 이건 A라는 결론이 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A와 기도하지 않고 가는 A는 시선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다른 길이다. 기도하고 가는 A라는 길과 기도하지 않고 가는 A라는 길은 같은 길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확신에 차고 무조건 내 생각과 무조건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교만함의 실수 저지르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어차피 실수는 저질러졌어. 어차피 잘못됐어. 이거 속았다는 것을 며칠 만에 알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알게 됐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16절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8절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회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가장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것, 개척 때부터 하나님, 저는 아무리 목회 연륜이 쌓이고 아무리 목회 경륜과 경험이 많아져도 통박으로, 경험으로, 내 스킬과 노하우와 테크닉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지금처럼 개척했을 때 모든 거다 하나님께 막 더더더더 떨면서 여쭙고 기도하고 결정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목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하다 보면 어떤 영역에서 경험치가 쌓이고 경륜이 쌓이고 노하우가 테크닉이 여러분 쌓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거 뭐 껌인데 여러분 요 정도는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는데라고 테크닉으로 내 스킬과 노하우로 내 전문성으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냐고 구하지 않냐고 여쭙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될 때, 그때가 가장 위기라는 거야. 디엘 무디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는 우리가 너무 초라할 때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 떠나요, 여러분을? 언제 여러분 없인 여기고 여러분 모른 척해요?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별볼일 없어지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 다 등질걸요? 그죠? 아직 살만 하신가 보네.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와,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 냉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영원한 거 없다는 걸 저는 일찍 깨달아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초라해지면 다 떠나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막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막 여기저기서 불러줘도 저는 에이고, 분명히 내가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 이 중에서 나한테 몇 통이나 전화가 올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가 자꾸 초라해지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떠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내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쓸모없구나, 너 연약하구나, 너 효용 가치가 없구나 이래서.

등지거나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세요. 델무디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는 우리가 너무 자꾸 초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고 떠나가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너무 자꾸 초라한 뭐 개척교회, 초가상단의 교회라고 아우 초라해서 내가 여기 못 있겠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불안한 듯이 커졌습니다. 규모가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적관계가 풍성해지고 시스템과 노하우와 경륜이 쌓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우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회복되어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붙들어주세요, 기도했던 그 눈물 마르지 않길 바라고 그 간절한 기도의 자리들이 여러분 비지 않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실수가 벌어졌으니 이제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제 승리가 연속되었거든요. 승리가 이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교만해지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판단의 실패와 실수가 결과적으로 나오자 이제 팔로워들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들과 여호수아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뭐 지도자뿐만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실수가 있고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 죽어야죠. 다 망해죠. 여러분, 실수 없는 인생 있어요? 실패 없는 인생 있어요? 누구나 실수와 실패는 있어요. 근데 실수가 있어서, 실패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실수와 실패 뒤에 반응이 잘못돼서 망하는 거예요. 실수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실패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불가결한 어쩌면 동반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실수가 또 있을 거고요, 실패가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한계니까. 우린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실수가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실수 뒤에 그 반응이, 그 실수를 정당화하려고, 실수를 합리화하려고, 실수를 대강 덮고 넘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실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여러분, 그게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실수와 실패를 덮고 정당화시키려면 여러분, 상대를 더 아참고 처참하게 욕해야 돼. 그죠? 내가 떠난 공동체를 완전히 완전히 몹쓸 공동체로 이야기해야 돼. 그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내가 무능한 사람인가? 내가 이번에 이런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 정말 다시 자신을 점검하고 다음 직장부터 다음 일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기 싫으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야? 회사가 이상한 회사인 거야. 내 상관이 이상한 놈인 거야. 그래서 상관을 미친놈을 만들고 그리고 그 회사를 또라이 집단으로 만들어서 내 실수와 실패와 쫓겨남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 모든 족장들, 리더들은 어떤 선택? 전 이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실수를 인정해요. 실패를 받아들여요.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게 하느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실수를 인정해요. 덮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수와 실패는 인정하되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나약한 게 아니라 무능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여러분, 실수와 실패 인정하는 거 쉬운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자리와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실패와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무능한 그저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하지만 그거를 참담하지만

쪽팔리지만 서럽고 불쾌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원망과 자기 합리화 대신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실수와 실패까지도 여러분 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리더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인정할 때 그 어려움과 곤란함을 오히려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면 그는 인간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기에 당연히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고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그 실수와 실패를 용기 있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 허물을 뭔가로 덮고 대강 넘어가려는 그 실수에서 진짜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실수를 멋지게 인정하는 어른들의 모습, 그 실패를 책임지는 그 멋진 지도자의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지금까지 그랬던가 한번 묻고 싶어요. 실패를 인정한 적이 있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나? 그럼 실패와 실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라고 몸소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줬던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멋진 지도자가 멋진 어른이 돼야겠다. 그것은 내가 절대로 쪽팔리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실수 없이 살아가겠노라 결단한다면 이건 벌써 이것부터가 실수예요. 이것부터가 실패고 앞으로 어떤 실수와 넘어짐,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멋진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른,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우리 앞으로 뭔가 그냥 주장창 아니라고 그냥 덮기만 급급하고 합리하기만 급급했던 우리들의 실수와 지난날의 과거와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실수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용기 있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인 멋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전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저 세계적인 투자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 즉 워런 버핏을 신뢰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자기 전 부인 전 재산을 여기다 다 맡기고 투자를 부탁하죠. 왜 이런 신뢰와 왜 이런 명성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워런 버핏이 얻게 되었는지 보면 그들은 투자에 한 번도 실패와 실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경영의 잘못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인 투자 실패도 여러 번 있었고요. 또 과거에는 워런 버핏이 후계자로 딱 꼽혔을 정도로 신임하던 한 임원이 자기 내부 정보를 가지고 내부자 거래를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지 못한, 어찌 보면 투자 회사에서는 이 정직함과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막 덮고 감추려고 급급해요. 하지만 워런 버핏은 달랐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투자 실패나 인간적인 실수나 제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의 이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솔직하게 대중들 앞에 나와서 그 실수를 인정하고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용기 있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실수와 실패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단점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그를 더 믿고 신뢰하는 이유로

강하게 그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용납하고, 여러분 실수를 자꾸 용인해 주는 게 아니라 실수는 실수야. 실수를 이제 무조건 인정하고, 여러분 용인하고 용납해 주는 게 아니라 실수를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실수는 실수인 거야. 여러분 자꾸 이걸 묻어주고 용인하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주제로 또 다루겠지만,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던 어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잘했어도 그걸로 인해 그 실수를 그냥 용인해주면 그거 하나가 나중에는 사회 구조화가 돼버린 악이 돼버려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거니까 나중에 한 시간을 들여서 따로,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 사람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부분의 잘한 것 때문에 이 잘못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순간 나중에 이 사회에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화가 되는지 나중에 얘기합시다.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의 중요성이에요. 아, 이거는 속았어. 이건 누가 봐도 억울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그때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는 책임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그죠? 속아서 했잖아. 그런데도 약속은 약속이라고 책임을 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속아서 한 약속도 끝까지 지키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 같지 않아요, 혹시? 우리 교회는 다 착해서, 아니면 생각이 별로 없어서 할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혹시 불쾌하신 거 아니야? 뭐,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흉년이 지속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대요. 와, 여러분 3개월 동안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는 비가, 제가 날씨 요정인 거 알아요? 제가 청주 왔으니까 청주는 때마침 비가 오고 또 때마침 딱, 지금 제가 울산을 떠났더니 저 백진 목사가 울산에 있으니까 그 효용이 떨어져가지고 울산에 얼마나 3개월 동안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러니까 우리 울주 군수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이번에 손을 꼭 잡고 막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니, 그 백진 목사한테 얘기하면 되나? 나한테 했어야지. 그 저 붙들고 하면 되죠. 그 저한테 때 듣자마자 바로 기도했더니 한 방에 엄청 내린 거 봤죠? 미리 얘기했으면 지난달에 내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딱 3개월 비 안 내렸대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딱 3개월 비 안 내렸는데 저수지가 다 말랐고요. 그리고 밭작물 다 타버렸고요. 우리 골프장에서 일하는 우리 캐드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많아요. 골프장 잔디가 다 타버렸어요. 3개월 비가 안 와도 이 모양인데 3년 동안 비 안 내리면, 여러분 지금같이 그래도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고 현대적인 이런 시스템 가운데 있는데도 3개월에도 이 모양인데 3년 동안 그 고대 시대에 비가 안 내린 건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뭔 얘기? 사울이, 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기본 이야기가 다윗 시대에 나와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수백 년이 지나 다윗 시대에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난리가 났는데, 아, 도대체 왜 비가 안 올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울 때문에 그래. 사울이 무슨 잘못했어요? 사울이 내 이름으로 맹세한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유다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인 거야. 그걸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냐고. 그 해결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사울의 아들 일곱을 목매달아요. 그랬더니 기근이 끝나요. 보세요 여러분, 500여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억울하게 속아서 한 약속도 이거를 어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야. 근데 하물며 우리는 주 안에서 자기가 필요해서 한 약속도 하루아침에 번복하고 덮어버리고 어겨버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사람들이 돼야 돼. 약속을 헌신적처럼 어겨버리고 내 상황과 처지와 관계와 감정에 대충 깨맞춰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게 잠시 잠깐 위기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정말 원치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 엄청난 진노로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 때문에 어겨버린 약속들은 없는지 대충 지키지 않았던 약속들은 없는지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 보세요. 억울해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까지도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성향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받을 메시지 교훈은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요 장면을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윤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물론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 뭐 설교의 관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짓말이라는 이슈로 윤리적인 이슈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구원의 이슈예요. 자 오늘 그들에게 막 이제 여호수아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아 왜 속여서 지금 백성들한테 원망 듣게 만들고 내 모양 빠지게 그렇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낸 거야. 여호수아가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24절 이렇게 막 원망 야 니들 때문에 내가 백성들 원망 듣고 모양 빠지고 또 왜 그랬어? 왜 거짓말 시켰어? 그러자 이 기부원 사람들의 대답이 2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 돌림 노래요. 뭐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무슨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이슈의 핵심인데 자, 이런 비슷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여호사에서 이 비슷한 류의 내용이 어디예요? 그렇죠. 라합. 여리고는 멸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

그래서 그 견고함과 그 엄청난 여리고성에 여러분 그 모든 승리의 희박함 중에서도 야, 여리고성 내가 너한테 넘길 거야. 선언하시면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끝난 거야.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뭐 이따위 필요 없어. 성벽의 두께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들렸어요. 여리고 백성들한테 소문이

내가 다 포기하고라도 그걸 들음으로, 분명히 들음으로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살려보내며 원래 그의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도 이 소문이 들렸는데 기부온 사람들만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고 그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짓골로 가서 속여서라도 화친을 받아내고 생명을 얻어야겠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연히 은혜 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 받을 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기부원 족속처럼 죄로 인하여 멸망해야 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자들 가운데 이런 반응이 우린 다른 거야. 우린 그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복음을 들었으므로 우린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거야. Belong to Christ, 예수님 안으로 속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이슈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어떤 방법론, 뭐 속임수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그들은 생존하게 되었고, 여러분, 여호수아 입술에서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우리의 종이 되어 평생 너는 나무나 기르고 물이나 길어. 근데 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은 주어진 자들, 받쳐진 자들이라는 뜻의 느디님은 성전 봉사자 그룹이에요. 근데 이 느디님, 어느 순간부터 느디님, 즉 성전 안에서,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이건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별한 행위와 집단들이 느디님이라고, 주어진 자, 받쳐진 자다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집단들이 이제 갑자기 역사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 이들의 기운이 바로 기부원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에서 똑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야. 실은 멸절됐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는 멸절됐어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은 선택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말씀이 분명히 들렸으므로 그들은 그 안에 속하기로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안으로 송두리째 들어왔더니 가장 하찮고 저주받은 자처럼 물 깃고 장작 패는 자들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느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포로의 시대가 끝나고 포로 귀환의 시대가 될 때도 성경에 느헤미야나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귀환자들의 명단들이 나오고 이 성벽과 성전의 재건의 작업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느디님, 그 기부한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 그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여러분 그 인생들이 멸절된 것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이 뭐 한 400여 명 되는, 이렇게 엄청 그 귀환자의 명단에도 들어갈 정도로 이들은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귀속되어 하나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이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 정말 이렇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주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해주는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더 사모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하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과 사명자들과

0: 사역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형들이 여러분 우리 기부원의 모습처럼 느디딤의 모습처럼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여러분 억울한 겁니까? 아니죠. 특별한 거죠. 부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더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영광이 되는 존귀함이 되는 이 기본의 선택들이 우리 삶의 또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이 기본의 이 구원받은 자의 모델의 선택이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691번 052-238-0691 물맷돌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피곤하는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 세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주변에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만났고요. 오늘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한국식 제가 설명하면서 성가 산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로 이 시간 꾸며봤는데요. 찬송가와

찬송가의 아름다운 편곡을 여러 합창단의 연주 또 독창으로 들으시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음미하시고 또 애청자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혹시 같이 부르실 수 있으면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나 속죄함을 얻은 후 초곡으로 골랐습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이 곡 첫 곡입니다. 박신화 과외입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편곡이 참 재밌게 잘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신아 과외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신 찬송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 곡의 원명은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써 있는데요. 네틀톤이라는 이름이 오른쪽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제목이 나오고 그 우측 바로 아래 굵은 글씨로 써진 것이 바로 이 찬송의 원제입니다. 이 네틀톤이라는 말은 미국의 유명한 19세기 전도자 아사엘 네틀톤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따서 네틀톤이라는 곡주를 만들고 그 옆에 8787 등의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것이 이 찬송의 운율입니다. 그 운율에 맞는 시는 모두 이 찬송에 맞춰서 부를 수 있게 운율을 써놓은 것이죠. 오늘 수원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수원 시립성단이었습니다. 이번엔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입니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 언제나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화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온의 그윽이 깊은 데서 소프라노 김영미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실 찬송은 주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생각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들으십니다. 오늘은 대구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대구 시옥상단이었습니다. 이번엔 내용원이 은총 입어 준비했습니다. 내용원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느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곡은 조혜영의 편곡인데요. 마치 우리의 영혼이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곡입니다. 안산 시리업 성탄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리버 안산 실업상 다녔습니다. 안산 실업상단이 다음 주 마카오에서 열리는 세계합창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연주를 합니다. 거기 모인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지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25년간 지휘하고 은퇴를 했고요. 지금은 박지훈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독창으로 들으시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이건 영어로 부르기 때문에 가사 조금 불러드리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00분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팻분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잘 아는 또 유명한 찬송이죠. 이 곡을 조혜영이 편곡을 하고 이화 챔버 콰이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와 제목하였습니다. 다음 곡도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닐 때 보니까 미국 성도들은 이 찬송가를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곡은 아일리시 전통 멜로디에 찬송 가사를 붙인 곡으로 분위기가 다른 찬송과는 약간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장단절하기보다는 모드, 다시 말해서 선법의 분위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양재희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소프라노 양재희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찬송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작사자인 커크 패트릭이 어떤 부흥 집회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가수가 자신의 훌륭한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찬송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가수는 그 시에 노래를 불렀고 가사를 음미한 후에 결국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노래와 또 연결되는 찬송인데요. 기약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가사 좀 더 불러드리면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에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러시아 피라몬 오케스트라 였습니다. 이번에 찬송과 기악 연주 또 한 곡 준비했는데요. 언제나 잘 어울리지만은 요즘도 많이 불러야 되는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가사 안 불러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라헬 듀오인데요. 문지현의 편곡과 피아노 그리고 김세경의 첼로 연주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참 아름다워라를 연결한 곡이었습니다. 라엘 듀오의 연주였습니다. 이제 찬송가 연속해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난처 있으니 영국 국가이면서 찬송가이죠. 소프라노 이규순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찬 찬송입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안희찬의 트럼펫으로 준비했습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비가 참 많이 내렸죠. 가물었던 이 땅에 비가 와 촉촉해지듯 저희의 마음도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정말 자주 듣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너는 아빠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 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 주변 분들이 저희 둘을 번갈아 보면서 웃으실 정도로 정말 많이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건 결혼하고 나서도 이 말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저희 남편도 화장을 지운 저를 보면서 종종 여보, 진짜 아버님이랑 너무 닮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말투도 행동도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어느 순간 아버지와 꼭 닮아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아빠를 닮아야지 하고 따로 노력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지죠.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의 눈물도 아픔도 꿈과 생각도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참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도 부부도 오래된 친구도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오래 바라보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을 닮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또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보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친숙한 명곡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곡은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곡은 첫 소절만 들어도 바로 아시겠죠? 바로 우리에게 작은 별로 너무나 친숙한 선율을 모차르트가 12가지 모습으로 변화시킨 작은 별 변주곡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순한 선율로 시작하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리듬도 분위기도 계속해서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모습이 달라져도 우리는 그 안에서 여전히 처음의 작은 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사람에게도 그런 흔적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 두고 바라본

사람, 마음을 나누고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조금씩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요. 어린아이였던 우리가 어른이 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면서 우리의 모습도 참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오래 바라보고 사랑해온 것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말투에도 생각에도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음악을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는 누구의 흔적이 남겨 있을까?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시며 모차르트의 작은 별 번주곡 계속해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넷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준비한 찬양은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지만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언제나 자신의 길보다 길을 잃은 한 사람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아파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 주셨으며 누군가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군가 편히 오를 수 있는 작은 동산이 되고 싶고 나의 앞길만 밝히기보다 누군가가 걸어갈 길에 작은 빛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더 오래 바라보고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삶에도 어느 순간 그분을 닮은 작은 모습들이 하나둘 생겨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귀하게 바라보셨던 그 눈빛을 담고 아파하는 이의 곁을 지나치지 않으셨던 그 마음을 담고 자신보다 다른 이를 먼저 품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분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단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오늘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어제보다 조금 더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찬양 소원 가사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가물었던 대지 위에 큰 비를 내려주시고 온 땅을 충분히 넉넉히 적셔 주셔서 다시 생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며칠 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서로를 닮았는지요. 웃는 모습도, 말투도, 목소리도, 숟가락을 잡는 모습까지도 닮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엄마, 아빠와 딸이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애써 닮으려고 하지 않아도, 닮고 싶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을까?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일까?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할 만큼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 내 말과 표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욕심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이 기도에 자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결국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 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열매의 본질인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딸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이라도 행복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눈물도 아픔도 꿈과 생각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딸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께 깊이 뿌리 내리고 그분께 꼭 붙어 살아가는 우리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닮아간다라는 것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닮으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 궁금해지고 그 사람의 꿈과 생각까지 하나하나 함께하고 싶어지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바라보면 말투 하나, 생각 하나,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 하나까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싶어 했는가 조용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좋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아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곁에 머물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말과 표정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작은 선택 속에 조금씩 그분의 모습이 묻어나지 않을까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애써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밤에는 그저 주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머물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작은 소원 하나를 품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래오래 주님 곁에 머물며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언젠가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따뜻한 눈빛 하나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작은 모습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제작 진행의 저는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누구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성장하고 어제보다 더 나아져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시간은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의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이 머물렀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렀습니다. 어떤 때는 이틀을 머물렀고 한 달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멈추는 것도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실 때 머무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구름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걸음을 맞추기 원합니다. 가라 하실 때 가고 머물라 하실 때 머무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의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민수기 9장을 묵상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을 결정한 것은 날씨도 사람들의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다시 짐을 풀고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었고 얼마나 머물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치밀한 계획보다 주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멈춰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보다 멈춤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길을 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면 그곳이 순종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의 방향을 알고 있었지만 출발할 시간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일 떠날지 1년 뒤에 떠날지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방향은 알고 있지만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방향이 맞으니 지금 당장 출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방향뿐 아니라 때와 속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산으로 떠나셨고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언제나 사람들의 조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라 하실 때 담대히 가고 머물라 하실 때 평안히 머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웃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조찬미님의 같이 걸어가기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와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의 연구실에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태양계 모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인 한 친구가 연구실을 찾아왔는데요. 그는 완벽하게 움직이는 태양계 모형을 보고 감탄하며 누가 만들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뉴턴은 온화하게 웃으며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생겨난 거라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뉴턴은 나지막이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작은 모형 하나도 만든 이가 있다고 믿으면서 어찌 이 완벽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가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확인되는 현실만을 의지하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형편이 막막하고 불확실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나갈 때 마침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유명한 심리치료사에게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느냐 물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러자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치료만 받으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심리치료사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걸 가장 많이 묻더군요. 그런데 치료 효과는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저를 100% 믿는 분들입니다. 저는 일단 대중 앞에 서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반면에 생각이 바뀐다고 될까라고 소극적으로 믿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좋아지긴 하지만 완치는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게 안 돼서 여기 온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며 완전히 불신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돈만 날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같은 의사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도 환자의 믿음에 따라 치료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말이죠. 100%인가요? 아니면 50%?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의 정도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100%

엔트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보다 나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 1881년 발표한 돕는 손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배가 그려져 있는데요. 배 안에는 노인과 어린 소녀가 타고 있습니다. 소녀는 힘껏 힘을 주어 노를 젓고 있는데 노 젓는 일이 힘들어서인지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 소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좀 더 크게 보면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큰 손이 노의 맨 끝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고 귀여운 소녀의 손이 살포시 얹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녀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지금 이 배의 노는 할아버지가 젓고 계신 거야. 난 단지 할아버지가 젓고 계신 노를 잡고 있을 뿐이야. 그랬다면 소녀의 뱃놀이는 힘들지 않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배의 노를 누가 젓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 따라 하루하루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당신의 아이디어, 견해, 제안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지레짐작하며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꾸 걱정하며 행동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당신의 표현, 음성, 몸짓, 태도, 품행은 그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생각 때문에 당신이 근심하거나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매일 삶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결국 나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곤 합니다.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면 염려가 깊어지지만 그 너머에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기름진 들판을 먼저 양보하고 떠나보낸 후 황량한 산지에 홀로 남아 깊은 허탈감과 막막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좋은 것은 다 빼앗긴 듯한 씁쓸한 현실만 남아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의 손해와 헛헛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풍성한 약속을 바라보라는 선포였습니다. 세상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조건과 손익만을 따지라고 말하지만 참된 신앙의 여정은 내 손에서 내려놓았을 때 시작되는 주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혹은 기쁜 밤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혹시 남들에게 다 양보하고 나만 손해본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혹은 당장의 막막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시금 믿음의 눈을 활짝 들어 우리 삶에 동서남북을 채우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손해와 현실 너머에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늘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고 하시죠. 아직은 많이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넘어 세상의 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의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더 주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묵상하면서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네. 민영옥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에네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고선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죄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김도현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한 열매가 있는 우리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로 인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이웃까지 잠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보내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 장미경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알고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텐데요. 보통은 그저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는 실천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옆에 계셔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받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찬양의 동산 가족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화가인 듀러와 그의 친구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공부했지만 가난 때문에 한 명은 일을 해서 다른 한 명의 학업을 돕고 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학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헌신과 후원으로 듀러가 화가로 성공한 후에 친구를 찾아갔을 때 친구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굳어지고 휘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뒤로는 그 친구의 헌신적인 청지기적인 삶에 감동을 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아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친구의 굳어지고 휘어진 기도하는 손이었고 그렇게 명작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꿈보다 친구의 학업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고 성실히 일하며 도왔던 친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한 청지기는 나의 성취보다 주인의 기쁨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듀러의 친구는 자신의 화가라는 꿈을 포기하면서도 동료의 성공을 도왔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때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주장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에 굳은 살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돕는 기도의 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예술 작품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청지기의 고백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죠. 그 사명이 무엇이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용기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용기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일대를 졸업한 갑부의 아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나도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보드는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성경책 여백에 No Reserve, 남김없이 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그렇게 선교지로 떠났던 보드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인 25세의 젊은 나이에 뇌망염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국에서는 보든의 유품인 성경책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에는 후퇴란 없다라는 보든의 마지막 고백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보든은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주인이 언제 오시든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짧은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든이 남긴 재물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되었고 보든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남은 인생,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드릴 것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자신의 계획보다 앞선다고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중에 성공하면 나눌 거야, 난 그때 나눌게 이렇게 미루지만 보드는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주인이신 주님께 모두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둔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을 비울 때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예비비, 이거 남겨둬야 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옮겨드릴 때 비로소 나누는 인생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신 곳을 향해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박희봉 목사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크룩스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박희봉 목사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크룩스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벨기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에디스 카벨이라고 하는 간호사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들을 모두 치료했다고 합니다. 카벨은 이 전쟁이라는 주인 없는 혼란한 시대에 생명이라는 귀한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간호사였다는 것이죠. 이 적군도 치료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간첩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총살형을 받게 되었는데 형 집행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카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증오함이나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야, 나 같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 그쵸? 증오, 원한 당연히 품고 갈 것 같은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감정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진실한 내 모습.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주빌의 믿음이 없이는,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진실한 내 모습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성자 프란치스코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프란치스코에게 미쳤다고 막 비난을 하고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광장에서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서 아버지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지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이 없는 듯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데 전력을 다한 결과 프란치스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적 삶의 가장 큰 적은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소유욕,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야 안전하다, 아유 다행이다, 든든하네 이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손을 펼쳐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붙들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전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눔의 청지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대규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나를 받으옵소서.

0: 써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대저택의 주인은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과 열쇠를 자신의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야 주인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재산 네가 마음껏 써 다 맡겼잖아 이렇게 유혹했지만 그 집사는 매일 아침 주인이 돌아오실 것처럼 집을 청소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집은 떠날 때보다 더 아름답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집사를 크게 칭찬하면서 집사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영원한 자신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삼았다고 하죠. 이렇게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눌 것을 풍성히 주시고 그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사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빛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보이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의 태도가 진짜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명지, 그곳에서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청지기처럼 주인을 대하듯 성실히 일할 수 있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작은 일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 작은 충성들이 쌓일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충성스러운 청지기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김도연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조율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1: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에버렛 웬딘턴 교수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피해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용서와 화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용기와 헌신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은 피해를 입힌 사람과도 귀한 관계가 되어 보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당한 일이 아니어서 혹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나오는 듣기 좋은 소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워딩턴 교수는요, 강도의 우발적인 범행에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랜 시간을 씨름한 그는 결국 용서가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이후 자신이 깨달은 용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만이 상처받고 무거운 내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용서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믿음 약할 때 김도현의 찬송가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늘 풍경의 찬양을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막내 PD였을 때 하늘 풍경이 와서 같이 방송도 하고 차량도 라이브로 했었던 기억이, 아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우리 하늘 풍경님의 찬양을 앞으로 더 많이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찬양 제목이 용서하기 원해요 였는데요. 중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성경 구절의 가사가 나오죠. 결국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먼저 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말씀,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뜨끔뜨끔해요. 그죠? 용서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일곱 번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일곱 번에 일흔 번?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이거를 뭐 7 곱하기 70번에서 490번, 아,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용서하라는 그런 주님의 큰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없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혹시 내가 거절한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용기 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나누는데요. 마커스 월십의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사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용서가 있을까요? 저는 세월이 흐르니까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보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정말 주님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화해 그리고 평안과 용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복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양들은 아침 이슬이 흡족히 맺힌 풀을 뜯기만 하면 물을 마시지 않고서도 여러 달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깨끗한 물이 없을 때에는 웅덩이에 고인 오염된 물도 개의치 않고 마실 만큼 갈증을 참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 갈증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미련하고 약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신의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0: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영원의 오불방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라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릴게요.
1: 오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일디브오의 Amazing Grac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드레 크라우치의 My Tribute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휘트니 휴스턴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배들 월십의 그래서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설수정의 삶은 내것 아니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례 군사 연합 훈련을 두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훈련을 축소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관을 하지 않겠다라는 반응도 내비쳤지요.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이 한반도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남북의 사이에서 어쩌면 북한의 이런 태도들이 또 북한의 무관심이 우리 민족에게 시련이고 또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겠지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 통일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상을 보고 또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 삶에 참된 평화를 주실 거라는 거 기대하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그동안 어떤 경험이나 또 다른 나보다 더 뛰어난 상황이나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 주님의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북한 성도 모두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 오늘도 그런 하루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의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도 FM을 통해서도 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도 방송 들으시는 우리 남한의 성도 여러분께서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또 받으신 은혜와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북녘 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요. 또 복음의 그 가치를 꼭 느껴보시고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을 전해드리는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어서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드사 찬송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간증자 바로 만나볼게요.

0: 이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 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저는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송되었을 때 그 절박했던 주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잡혀갈 것 같지 않고 공안이 없는 이 편안한 공간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알았는데 1년 365일 그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내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북송됐던 북한에서 내가 북한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기도와 또 묵상 끝에 아, 내가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2000년도 중국 심양에서였습니다. 이윤진 선교사님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막내 동생이셨습니다. 지금은 소천 와서 전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2000년대 중국에 있었던 그 통독반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투 무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통독을 할때 많이 싫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들려오지도 않고 제가 사실은 고향 사람들이 그리워서 통독반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됐고 큐티를 나눠야 됐고 그것도 또 새벽에 제 표현으로 막 들들 볶아서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모르는 말들을 계속 막 읽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윤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몸이 막 10배나 넘어대는 짐보따리들을 끌고 심양 공항으로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를 통해서 왔지? 이런 고민도 잠깐 했고. 근데 이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통독반에서 잠깐 머물다 또 이제 대련에 있는 저희 집에 가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낳은 딸 앞에 굉장히 제가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엄마였습니다. 발변발변 기어다니는데 크는 그 애를 보면서 내가 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엄마라고 오픈을 해야 될까? 자식 앞에 나를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북송을 이제 했었는데요. 잡혔어요. 중국 내몽골에서. 일주일 동안 막 영하 40도 되는 데를 이제 막 돌고 돌고 막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끝내는 북송되는 이제 중국 길림성 도문이라는 감옥에 이제 잡혔는데 집을 나온 지 9년 하고 6개월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탈북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맞이어서 밑에 있는 동생들, 부모님들 살리려고 강을 건넜는데 건너고 보니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랬는데 잡혀서 이제 양말 한 조각이랑 팬티하고 그냥 바지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눠주는 조끼 있고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감옥에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그 담요를 이제 뒤집어쓰고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많이 저한테 안겨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큐티했고 통독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떤 지나간 일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때 34살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더 살고 싶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34살밖에 안 됐어요. 저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죽으면 되는데 제가 남겨두고 떠난 딸, 8살짜리 딸 있습니다. 저는 살아서도 그 애한테 못난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죽어서도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난못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감방에 한 40명 되는 탈북민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본대요.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독교를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본대요. 그렇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흘 지나서 다른 감방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진보따리 풀다가 이제 통성명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보딸이라 해봐야 뭐 가루비누 조금 그다음 뭐 양말 조각 생리대로 사용하던 전 조각 요렇게 작은 딸보들이 있었는데 그거 풀다 말고 청바지 단추 이제 뜯어가지고 보초병이 안 보이는 안쪽에다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3일씩 5번을 그 감방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자녀의 생일을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제 제 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이 생일 전날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제가 돈 벌러 간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왔다고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탈북해서 북한에서는 결혼 안 하고 중국에

그래서 애아빠를 만나서 살았지만 나는 본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중국에 왔는데 탈북을 경험하고 중국 경찰을 경험하니까 이제 중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국에서 한국을 오려고 이제 떠났어요. 왔는데 그것도 역시 통독반이었어요. 조선족 집사님과 이제 합심해서 저희를 이제 섬겼는데 이제 한번 탈북을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그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아파트 안에서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찬양 부르는 것도 싹 죽어가면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나요.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이 북송을 한 번씩 다 경험하니까 겁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붙들려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도 이제 외우고 말씀도 쓰고 그때도 금식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공안에서 위해시 외사과에서 잡으러 왔어요. 그날은 김치찌개도 엄청 맛있게 고기를 많이 삼겹살 많이 넣고 김치찌개를 엄청 많이 끓여놨어요. 몽땅 못 먹고 잡혔어요. 중국 공안에 다시 잡혔어요. 외사과에서 나온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막그막열 명씩 넘어대는 막 산동 사람들이 이렇게 몸집이 커요. 달려들어와서 막 수가 막 채우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 우린 배고픈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잡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짐막 이렇게 싣고 가는데 봉고차가 막 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북송됐을 때 살았는데 한국 기도로 두 번까지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위예시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혔었어요. 날씨도 엄청 안 좋고 비가 많이 왔어요. 창문 이렇게 열어놨는데 참새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비 굳느라고. 그 참새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참새로 태어났으면 북송 안될 텐데. 참새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 비워내는 작업에서 하나님 없어. 뭐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우,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 기도도 난 죽으라는 거지, 뭐야? 없어. 하나님 없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계속 비워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눈물도 다 비웠어요. 한 일주일 있었는데 제가 아마 일생 동안 울었던 그내 안에 있는 울음을 다 비워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제 묶여서 남자 여자 이렇게 다 묶여서 가는데 위에는 배를 타고 대련에 와야 이제 북한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저희를 실은 북한 보스가 가는데 지금 보위부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 보스 안이 분명히 이제 사람이 한 40명 정도 탔는데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막 상대방이 침 꿀꺽 넘어가는 소리도 막 들리고, 아,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도착했어요. 북한 보위부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한 40명 정도 앞에서인데 막 입에서 막 상소리 막 나오고. 근데 감옥이라고 보니까 저는 첫 번째는 도문 쪽으로 이제 북송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진이주 쪽으로 이제 북송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짐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 짐을 이제 돈이 나오는가 하고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저희 죄인들이 눈에 비친 그 보이부,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우리 가지고 난내그 혼솔 막, 그리고 치약 막 뒤져보고 이러면서 돈을 이제 밝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내 조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조국이 아닌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내려놨어요. 근데 그, 보위부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름, 아무개, 아무개 막 부르면서, 너네 이제 한국 영사관에서 잡혔지? 막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긴 머리인데, 이렇게 잡아서, 벽에다 이렇게 막 쫓아놓는데, 양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옆으로 보이잖아요? 피가 이렇게 툭툭 터지는데,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내가 오점을 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촌이에요. 20대, 10대 후반인데 중국에서 조선족 전도사님 양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래도 좀 짬밥을 먹었잖아요. 사회 짬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가려고 그랬지 그러면 거짓말해도 빙 애들 텐데 이 친구들은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에 가려 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옥에서 식기도도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식구 쪽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거기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없다 하면 거기 안 보내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 수용소로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분은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너 친구의 신앙은 뭐고 나는 내 신앙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다섯 명이 똑같이 잡혀 나갔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섯 명이 서로 다른 감방으로 이제 옮겼어요. 나는 이 감방에 있고 다른 분은 또 저쪽 감방에 있고 있는데 앞에 감방에 있는 순이라는 언니가 오전에 끌려 나가는 거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야 김순이 몇호 감방에 몇호 나오라 해서 걸어 나가는 거 분명 들었는데 오후쯤 들어오는데 막
질질 끌

끌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보지 못한데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막 끌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 나도 저렇게 맞겠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한 매만 때리면 저 다 불어버릴 겁니다. 나는 첫 번째 복성 때 제가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맞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매만 저 사람들 한 매만 때리면 다 불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언니는 저는 진짜 한 매도 안 맞고 그 풀려 나왔어요. 근데 그 언니는 맞아 죽더라도 부인하게 해달라고, 한국 기도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보이부에서 나와서 단련대로 가는데 변속관에서 봤는데 얼굴 빼놓고 이 몸부터 이 아래까지 다 새까만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우자에 맞고 걸상에 맞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 서푼짜리 믿음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근데 저랑 그 다섯 분이 해령 정거리에 있는 12교화소에 갔어요. 네 기가 그 포대가 있는데 만탄창을 한 군인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이름으로 안 불려지고 수임 번호로 불려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호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사람들이 당신이 삶에 어느 때가 하나님하고 최고로 가까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있던 3년 석 달 동안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때 제일 제 신앙이 최고로 이제 높았던 시기다. 기도한다고 하고 1년 360일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지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난 재수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 한국기도 두 분 다 이제 여독 정치범 성소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새로 감방에 이사 가는 날 너무 놀랐어요. 주님 여기를 주님이 예비하셨군요. 주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거 고백을 딱 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요. 당신의 사람을 돕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도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루 종일 1년 36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께서 하나님만 부르시니까 그런 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중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했소를 안 했지만 눈만 보고 아, 저 사람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구나. 그럼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럼 둘이 변속관에 들어가가지고 손 쥐고, 왜냐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둘 다 나와요. 그리고 감방이 위치가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모르는데 또 며칠 지나서 다 응답 받았어요.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 응답 받았구나. 하나님이 궁휼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소를 앞두게 한 15일 전에 감옥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감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때 틈에 그 사람도 내가 딱 저 전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잡고 들어가서 아궁이 불빛에 나가서 이런 얘기해요. 나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더라. 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된다. 나는 지금 3년 반 돼서 나가는데 당신은 12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한번 믿어볼래? 그러면 갈급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간다는데 자기는 아직 12년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말해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불빛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이 기도가 성립되고 당신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분 정도를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그거 까맣게 잊어먹었거든요. 내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한국에 온다고 태국 이민 감옥에 왔는데 막 꺅 소리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리치는, 너 아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저 여자 저 멀쩡하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얘기하더라니까 저 여자 어디서 살았네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하나님 전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얘기를 했다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나도 수태 오지랖이었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하며 동맹국들에도 제재 동참 여부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가운데 미군은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고 북한 관영 매체는 이달 들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모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8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국채 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 증가가 다시 부채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청진 수남시장 주변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최대 3배 오르는 등 시장 접근성과 상업적 활용도에 따라 집값이 결정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부유층과 자녀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내용물만 옮겨 담아 반입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자연에서 분해되는 CJ제1제당의 바이오 소재 PHA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빨대와 포장재부터 인조 잔디까지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창덕궁에서 시범 운영됐던 인공지능 순찰 로봇이 오늘부터 덕수궁과 소우릉에도 투입돼 화재와 침입자, 응급 환자 등을 감지하며 국가유산 안전관리에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 소식입니다.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이 현금 130만원 상당과 귀중품을 택시에 두고 내렸지만 경찰이 주변 버스에 블랙박스까지 추적해 지갑을 되찾아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국제경제망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제 압박에 나서면서 동맹국에도 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 작전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편에 설 것인지 맞설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산 석유의 80% 이상을 사들이는 중국에도 제재에 동참을 촉구했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경제 제재를 통해 대규모 확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군사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 역량을 다시 구축하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이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조치를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군은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와 영내 동맹국 방어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약 300km를 비행했으며 한미당국이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안교백 국방부 장관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번 발사를 보도하지 않은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목적과 성과를 선전해왔지만 이달 들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52억 달러로 8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반나절 적었는데도 하루 평균 수출액은 61.5%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260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8.8%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2%까지 올라 절반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 제품과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증가한 반면 승용차와 선박,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했는데요.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늘었고 유럽연합은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국채 금리 상승이 다시 부채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과 의료비 증가 등이 국가 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여기에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에 따른 비용까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101%에서 10년 뒤 120%, 30년 뒤에는 1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에도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최근 30년물 국채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미국 정부가 부담한 누적 이자 비용도 1조 1,7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를 조건에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 주변의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에서 최대 3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창고 형태의 허름한 한간짜리 주택은 코로나19 이전 만에서 15,000 위안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약 3만 위안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2칸짜리 일반 주택도 4만에서 5만 위안 수준에서 약 10만 위안으로 올랐고 특히 수남시장과 가까워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기 좋은 주택은 최고 15만 위안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주변에서는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창고나 개인 상점으로도 활용되면서 시장 접근성과 상업적 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각군이 주택 거래를 중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림집 이용 허가증 명의 변경 같은 행정 절차까지 대신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고층 아파트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어려워 높은 층일수록 오히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주거 편의성에 따른 가격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부유층과 그 자녀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경제력과 인맥,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의 구입 경로나 사용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해 부유층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품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 반입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산 상표를 떼고 중국산 상표를 붙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한국산 화장품 내용물만 옮겨 담아 반입하는 방식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부유층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제품은 설화소와 공진향으로 한 세트에 500에서 1000 위안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대북 무역업자들이 북한 측 주문에 맞춰 직접 내용물을 옮겨 담는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석유계에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J 제1제

당의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최근 바이오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대안으로 소개하며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 머티리얼즈를 PHA 제조 분야 선두주자로 소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LA 타임스 등 미국의 여러 매체도 소개됐는데요. PHA는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얻은 당을 미생물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바이오 소재로 토양이나 해양 등 자연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활용 분야도 화장품 용기와 상품 포장재를 비롯해 식음료용 빨대와 위생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스웨덴의 한 축구장에 PHA 기반 인조잔디 충전재가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국내외 커피 전문점에 PHA 빨대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PHA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가운데 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PHA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창덕궁에서 시범 운영됐던 인공지능 순찰 로봇이 덕수궁과 경기 고양 서울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힙니다.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곳에 AI 순찰 로봇을 한 대씩 배치해 시범 운영합니다. 순찰 로봇은 정해진 구역을 스스로 이동하면서 카메라와 각종 센서로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살피고 화재나 침입자, 응급 환자 등이 발생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관제 상황실에 알리거나 경고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형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평탄한 덕수궁에는 4륜구동 로봇을, 경사와 비포장 구간이 있는 서울흥에는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 로봇을 투입합니다. 앞서 창덕궁에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순찰 로봇이 하루 9차례 자율 순찰을 진행했는데요. 순라봇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의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에서 따왔으며 국가유산청은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AI와 로봇을 활용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기온 16도에서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전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목포 25도, 광주와 전주 24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4도, 목포 33도, 여수 3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진 26도, 포항 25도, 대구 24도,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 34도, 울진이 31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 28도, 서귀포 27도, 제주 26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에서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황해도는 사리원과 신계에서만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4도, 해주 23도, 희천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주 30도, 신의주 27도, 희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장진과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산과 풍산, 원산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함흥 21도, 해산 17도, 무산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 함흥 29도, 해산 27도, 무산 23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24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해주신 우리 방송하신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오늘 맞이하는 이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올 때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두려움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 주님의 빛과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병든 어떤 사람이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병, 오라버니 한 분을 믿고 두 자매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청천벼락이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부르니까 나사로가 덤벙덤벙 나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훗날의 신자의 예표여 증표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환희였고 후일의 성도들이 얻을 환희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어느 무덤에 파묻히면 언젠가는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버떡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의 부활은 기적의 기적이나 더욱더 큰 기적이 아직 남아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환희는 환희일 것이나 이보다 더 큰 환희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는 보았지만은 아직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한 줄기의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살 길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울증 갖지 마세요. 죽으려고 결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0: 살기를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 안 걸려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한 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보혈을 지나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양으로 한번더 찬송한 후에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도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한국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국정착 8개월차 이제 1년에 막 접어들고 계시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이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북한 함경북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연길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또 이곳에서 8개월 동안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0: 네.
1: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과 선생님만의 그 단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0: 네.
1: 선생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0: 제가 제일 처음 만났던 순간이 태국 산을 넘어, 라오스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예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정원에서 석 달 제가 생활한 기간에 정말 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려진 뒤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뭐인가 하면 제가 배를 알았습니다. 5일 동안 제가 거서 5일 됐습니다. 배를 알아서 우리 선교사님 약을 줘도 계속 약을 먹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기도해서 밥을 먹게 돼서 하니까 밥도 못 먹겠어요. 배가 네. 아파서 굶다시피 해서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제 배가 왜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이젠 5일째 거의 되는 이 배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불쌍한 이 딸을 좀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배가 너무도 아픕니다. 하나님.
1: 네.
0: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고 그 순간에는 내가 그냥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또 저녁밥을 먹게 되고 저녁밥을 먹고 난 이후 6시가 됐어요. 저녁 6시가 됐어요.
1: 네.
0: 제 배가 아프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나섰단 말입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래 나도 너무 이상해서 왜 배가 아예 아플까? 또 이상해서 다시 그 배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저한테 정말 달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이 배가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제가 다한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1: 아,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만나고
0: 네.
1: 믿음이 더 깊어지고
0: 네.
1: 기도에 대한 그 사모함이 더 커지셨어요.
0: 네.
1: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우리의 변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0: 네.
1: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내 모습과 우리 선생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본다면
0: 네.
1: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지도 궁금해요, 선생님.
0: 네.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가 믿으니까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하고 매일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선 마음이 후련해지고 언제나 하나님 내 곁에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변화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한국 생활에서 내가 어떤 때는 무서운 것도 있고 내가 여기 와서 생활하자 하니까
1: 네.
0: 무서운 것도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하고 정말 그런 생각이 잠도 어떤 때는 안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면 또 누워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한국 정착 생활을 잘해야 되고 앞으로도 정말 제가 보람있게 살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오. 몇 번 기도를 또 합니다. 자기 전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딱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힘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주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내 귀에 세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면 힘이 생기고, 정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다 착착착착 마무리해집니다.
1: 네.
0: 네. 야, 그럴 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가. 정말입니다, 선생님.
1: 아멘.
0: 네.
1: 그렇게 우리 주민분들에게,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네. 또 중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나, 네. 러시아 또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네. 저희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0: 네.
1: 설명을 해주신다면,
0: 네.
1: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0: 네.
1: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을?
0: 네. 하나님은 우리 이 죄 많은 사람들을 다 한 품에 안아주시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저 한 품에 안아서 다 모든 일을 잘 되게끔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 아멘.
0: 아멘.
1: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0: 네.
1: 그러면 선생님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번, 네. 나눠주세요.
0: 네. 저는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씨 일가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다 같이 안아서 이 한국에 정착, 한국에 다 데리고 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해주고 보람있게 살게끔 해줬음. 저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1: 아멘.
0: 아멘.
1: 북녘계 주민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함께 주님 안에서 어우러져서, 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0: 네.
1: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고향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0: 네.
1: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
0: 네. 북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우리 같은 모든 조선 동포들이 하나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힘겨운 일도 없고 그 어떤 고난도 없고 우리 하나님만 오직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과 같이 하고 꼭 그랬으면 다 같이 여기 와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 한 분뿐이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저희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네. 은혜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분도 우리 이봉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눠주셨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역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머자는 다음 시간에는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오늘 이 방송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오늘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8월의 끝자락에도 함께 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풍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지구촌의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눈을 뜨면 우리에게 도착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견고한 심지로 산성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주를 앙망합니다.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하루를 여시죠.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주님 앙망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 범과 모르고 범죄한 죄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인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디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디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죄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디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무너진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떠나갔던 임재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롭게 건설된 놀라운 성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 환상을 우리가 지난 에스겔 본문 43장, 44장을 통해서 자세히 봤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의 성전이 성전의 한가운데서 물이 흐르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 회복된 성전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편문, 앞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편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큰 세 개 문이 열려 있고 이 동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때도 이스라엘을 떠나갈 때도 성전 동편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이 성전 동편문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편문으로 들어오면 이 동편문 한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생명수가 흘러가며 온 사방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또 두 번째 문이 나옵니다. 성전 안쪽 동편문, 안쪽 북면, 안쪽 남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성전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3장 16절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한 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학기에도 예수님 손잡고 학교에 가고, 예수님 손잡고 학원에도 가고, 예수님 손잡고 직장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로 짓는 걸 보여주시고, 이게 단순히 이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된다는 의미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동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밑에는 눈이 사방에 붙어있는 바퀴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위에 수정같이 맑은 큰 하늘의 이 층이 있는데, 이 보좌의 층을 네 바퀴가 받치고 있고 바퀴는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옆에는 앞에는 사람, 옆에는 사자, 소, 독수리, 뒤에는 독수리의 모습을 한 네 생물이라 불리는 온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그 밑에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를 떠받치고, 그리고서 그 위에 수정같이 맑은 층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무지개가 둘려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성전 동문을 향해 들어오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동문을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환상 가운데 성전 동편을 향해 들어오시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동편으로 돌아오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전과 세상에서 하던 죄의 소욕대로 살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공정하게 대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자, 만족하다라는 말은 뭐냐? 충분하니라. 너희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이런 뜻이죠. 왜 그만하면 됐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9절에 보면 포악과 겁탈과 그 다음에 속여 뺏는 것을 자행한다는 거죠. 포악은 뭡니까? 힘으로 때리는 거. 왕이 막 그 지도자들이 조금만 관직에 오르면 밑에 연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때리고 포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겁탈한다고 그러죠. 겁탈한다라는 건 강탈한다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뺏는 거예요. 좋아 보이면 이거 내 거야. 좋아 보이면 그거 내 거야. 좋아 보이는 신발 신고 가면 그거 내 거야. 다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다. 이거 더 무서운 거죠. 야, 그거 잠깐만 빌렸을게. 그 빌려줬는데, 야, 그거 돌려줘. 뭘 돌려줘? 아니, 내가 빌려줬잖아. 아, 이거 내 거야. 요런 식으로 속여 뺏는. 요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해서 성전을 떠날 때까지 엄청나게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제 너희들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듯 너도 이웃에게 공정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자, 공정한 저울. 저울이 뭡니까? 자, 100g. 그러면 100g 똑같이 달아줘야 돼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보니까 답을 똑같이 썼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친구는 짝꿍 친구는 예뻐해서 너는 100점, 너는 80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공정해. 공정하다. 공정하게 나누고 공정하게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누구만 좋아해서 덤벅 주고 누구는 아니고 그러지 말고 공정하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는 그래서 10절에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에바는 마른 곡식을 담는 통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밭. 밭은 물이나 포도주, 기름 같은 거, 액체를 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재할 때 너희들 욕심대로 사람을 막 이렇게 함부로 불공정하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뺏지 말고 두 번째 뭐라 그러냐. 두 번째는 너희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분명히 결정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예물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밀 6분의 1 에바를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자 이게 이제 단위가 좀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그다음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바 그다음에 여기 호멜 나오는데 이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곡식 220리터 큰 거죠. 호멜 에바는 한 에바의 한 호멜 220리터의 10분의 1이 한 호멜. 그러니까 에바는 220리터, 에바는 22리터, 호멜은 220리터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에바 중에 6분의 1 에바를 드려라 3.7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6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계산하면 60분의 1. 그러니까 60만 원의 1 그러면 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론 이거는 11조를 제외한 하나님께 늘 드리는 예물을 표시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규정을 쭉 따라가면 대략 한 20%에서 25% 많게는 30%까지가 돼요. 11조를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하고서는 안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분명히 결정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얘기를 하고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 소제 전제를 명절과 조화로 안식일 하나님 앞에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군주 이스라엘

통치자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함께 모아서 온전히 드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침 이게 반장이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반장이 와서 야, 그 학교에 급식비 내야 된다. 그러면 다 예를 들면 모아가지고 하나님 그 선생님한테 내든지, 야 선생님께 우리 스승의 날인데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뭐 조그만한 카드 쓰자. 그럼 카드를 다 모아서 큰 봉투에 담아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이 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면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웃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공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제대로 드려야 된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미리 있는 것 중에 다 쓰고 남은 것 드려야지. 그러면 드릴 게 없어요.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할 때 주님의 것을 먼저 떼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18절부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디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자,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해야 되냐면 첫째 달 초하룻 날 1월 1일입니다. 자, 여러분 1월 1일에는 뭐 합니까? 우리는 뭘 먹어요? 떡국을 먹죠. 자, 떡국을 먹으면은 어떻게 된답니까?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한 살을 더 먹고 떡국을 먹는 건지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 건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매해 첫 해에 이걸 먹음으로 자 이제 우리가 한 해 더 한 살을 먹고 건강하다, 이제 한 살을 더 먹었다, 이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새해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뭐 하냐면 정결, 숫송아지 한 마리로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건 뭐냐?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새해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새해의 결심 같은 거 씁니다만 하나님 그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한 범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서 성전을 속죄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는 첫째 달 1월 열나흘 날 14일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건데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1월 첫째 날, 또 우리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7일간 무교절.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에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러죠. 7일은 첫째 날은 유월절, 그 다음에 7일간은 이제 무교병,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뻐하는 7일간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먼저 떼어 드리는.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먼저 떼어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키고 송구 영신 예배도 지키고 이렇게 전교인 새벽대로 모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0: 자, 이제 우리 가을 하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또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께 내가 드려야 될 삶의 우선순위를 떼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사용하라고 엄중히 말씀하시네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인 왕과 지도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정직한 삶으로 연결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이기도 하죠. 이때 드리는 기도와 간구 안에 비로소 속죄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응답도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삶 가운데서 체득하고 그 옳은 길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고맙고 좋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깨우치시고 살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진정한 그분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예물과 절기를 드리는 규례를 통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리며 말씀 따라 열심히 살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는 인간에게는 특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는 사라졌고 급기야 타락이라는 죄의 옷을 입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 자유의지는 결과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범죄하도록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았을 텐데.

그러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인간. 하나님 편에 설지 사탄의 편에 설지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지금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지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본능에 의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 또한 가치를 통해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택의 주체가 진정 하나님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능에 의한 선택마저 지배하실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주권을 주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죄 짓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살다 보면 본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이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자신의 판단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의지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상황과 선택 이후의 결과마저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는 마음이 들 때 더 이상 의심 없이 선택을 하지요. 이런 선택이 지혜롭고 주님의 자녀다울 것입니다. 유혹과 욕망에 의한 선택은 믿음으로 굳건한 그리스도인의 판단력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187장, 새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에는 쉼표가 없는 노래나 쉼표가 없는 문장이 없듯이 쉼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쉼을 지시하셨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피로를 푸는 쉼이 있어야 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가질 때 일정 기간의 쉼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시간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과 마음의 쉼, 영혼과 관계의 쉼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어떤 곳,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지요. 오늘은 진정한 쉼의 시간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오늘 첫 곡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명지 홀리 콰이어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만든 쇼핑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총명했던 소년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물건을 나르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뜻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던 소년이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들고 있는 짐보다 짐을 담은 가방이 왜 더 무거워 보이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은 비어 있어도 무거웠고 그렇다고 짐을 안정적으로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를 위해 효율적으로 짐을 나를 수 있는 가방을 구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종이가 가벼우면서도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년은 종이로 만든 가방을 어머니에게 선물했고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획기적인 발명이라며 특허를 내라고 권했습니다. 찰스 스틸웰이 만든 세계 최초의 종이 쇼핑백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에서 발명됐습니다. 관심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더 좋은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내 주변에 어려운 생활하는 분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 도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영락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평생에 가는 길 소프라노 김주연 씨, 테너 송금섭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다툼이란 단어가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기적인 야심으로 번역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경쟁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 욕심,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가 경쟁 사회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귀히 여기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형통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곤고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기쁘고 모두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이겨내야겠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가며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 힘쓴다면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너무나 귀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 손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목표가 아무리 높고 성취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것을 나누며 세상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미나였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며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첫째,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해요. 사랑은 들음에서 시작하지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 가지고 듣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품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남편 생전에는 그의 구원을 위해 죽어지고 썩어지는 적용으로 복종의 언어를 썼어요. 복숭아가 맛이 없다며 던지면 조용히 대답하며 그 복숭아를 주워서 먹었지요. 밥을 다 해놨는데 외식하자고 하면 네 하며 나갈 준비를 하고 외식한다고 했다가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면 또 네 하며 군소리 없이 밥을 지었어요. 남편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편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한 거예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구원을 위한 애통함과 남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반복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리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말씀부터 등지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본성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빛을 멀리하듯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해요. 기억해야 할 사람은 너희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으로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지신 일,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일, 그때 바로의 군대는 물살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지요. 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다단과 아비람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린 일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시지만 자기 힘만 믿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날마다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건지셨음을 기억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둘째,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사모해야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해요. 사랑한다면 듣고 들은 대로 지키려 애쓰게 되지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미 베푸신 은혜를 나열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강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은 9절에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11절에 보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죠? 나일강이 범람하면 온 땅이 비옥해지는 땅이었어요.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던 땅이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언뜻 애굽보다 열악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인간의 능력으로 물을 대야 하는 땅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스스로 물을 마시는 땅이에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고하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제가 재수생 큐티 모임을 16년간 인도했잖아요.

0: 아이들은 나눔 시간에 대학에만 들어가면 큐티를 깨알같이 하겠다, 열심히 봉사하겠다, 선교를 가겠다 하며 별 약속을 다 해요. 그러다 젖과 꿀이 흐르는 대학에 들어가면 너무도 큰 자유가 주어지니 다들 세상으로 떠내려 가더라고요. 그러니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도 멸망할 땅이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사랑하기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비가 없어도 될것 같아. 내가 탐내는 애굽 같은 땅은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기복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말씀의 인도로 다니게 된 회사에서도 인정우상을 따르는 모습을 회개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여 년간 영육이 무너지면서도 간신히 붙어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큰 사건 이후 주일예배 지키기를 소망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기복을 따라 묻지도 않고 들어간 직장은 애굽의 종살이 같았지요. 저의 전공, 경력과 아예 무관한 직무는 정확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했는데, 저는 완고한 상사의 강도 높은 질책에 눌려 실수를 거듭하며 불안과 우울, 무기력으로 점점 병들어 갔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건강을 잃기 전에 그만해도 된다고 권면했지만, 한계 상황까지 제 힘으로 버티다, 결국 모든 것을 삼키시는 해고의 심판이 찾아오고서야 출애굽했지요. 직장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채울하지 못한 교만과 악함을 회개하고 세상 성공과 물질을 우상 삼은 저의 거짓된 마음과 믿음 없음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지금의 직장에서도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금 인정 우상을 줬다가 번아웃의 심판을 자초했어요. 주말도 쉼 없이 일에 굴종하며 내 힘으로 물 되기에 급급했던 것이 주님의 통치를 믿지 못한 저의 영적 음란이었음을 고백해요. 눈이 심히 피곤하여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저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나누니 인내와 침묵의 때를 조금씩 분별하게 되어 감사해요. 이제 제 열심의 경계를 허물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의 경계를 잘 지키길 원해요. 날마다 하늘의 비를 바라는 순종으로 주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신뢰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하며 육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매일 아침 업무 전에 업무와 질서와 경계에 순종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건지신 그 일을 기억하고 하늘의 비를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물을 대는 애굽 같은 땅이 편해 보여도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땅이 참으로 복된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말씀부터 등지는 저희임을 뼛속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저희를 건지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님 사랑의 근거로 삼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물을 대는 애굽 같은 땅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나안 같은 환경이 도리어 복된 환경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심으로 언제나 주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사모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이

입담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9000번 지역번호 052 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오늘날도 옛날의 악습,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런 악습을 하면 안 되는 것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악습을 다른 나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새겨야 합니다. 나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아 일본 참 나쁘네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 무엇보다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릴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던 조마리아 여사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들아,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 적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을 직접 면회하는 대신에 수의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며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음에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굳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9년 9월에 태어난 안중근 의사, 이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운 진사와 어머니 조마리아 삼남 일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던 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산화했습니다. 그의 동생 정근, 공근 그리고 막내였던 여동생 성녀까지. 안중근은 이미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김아래였는데 아들 둘, 장남 문생이라고 하는 안문생 7살 때 독살을 당하였고 동생 준생은 안중근 사망 후에 일제의 강제적인 회유로 인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사죄한다는 그리고 해방 후에 그는 결국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녀 현생은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불문학 교수로 재직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안중근 이외에도 수많은 열사들, 의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기 전에 시편 144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그 144편의 1절부터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원어의 히브리어는 한숨, 일시간에 다해가는 숨 한번 쉬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여러분 그 사람 대신에 지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여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명진이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니 이제 조금 나를 벗어나서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대한민국을 알아주시고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헛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니 모든 인생에 그렇게 헛것처럼 한번 일시간에 나아가는 그런 짧은 인생,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 하나님에서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동일한 144편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의 곶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축복받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편인데 거기 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복 주신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과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Great Korea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 역사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근대사 이후 지나간 100년만 살짝 돌아보아도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 고통, 전쟁, 일제의 식민지 통치 등 슬프고 아픈 참혹한 삶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간 100여 년의 역사.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비참하고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낸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과 글로는 결코 다 그려낼 수 없는 처절하고 비통스러운 삶을 버텨온 나라, 간신히 유지해온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전 벽해가 되었습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는 거죠. 창해 상전,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개벽이 있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연세가 90 정도 되어야 일제를 기억하실 거, 사실은. 아니, 한일합병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해방된 제가 80년이니까 90 되신 분이 10살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80살 되신 분은 해방이 뭔지 몰라요. 해방둥이가 80세니까. 이야기만 들어서 알지. 저도 많이 엄청 아는 것 같은데 해방하고 자고는 연세가 보통 연대가 아닙니다. 20세기 신생 독립국가 150여 개 나라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953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량이 13억 불,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생산량 GNP 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2년 전이죠. 국내 총생산량 GDP가 1조 7,125억 달러. 이런

배 정도, 그냥 만 배 정도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만 배. 1원이 만 원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인당 GMP 33,000불. 금년도 발표하는 데 보니까요. 얼마 전에 봤더니 36,600불. 근데 2년 전에 33,000불이었습니다. 반도체, D램이나 NAND 플래시는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LCD, OLED,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탑입니다. 조선, 미국도 지금 우리를 얼마나 우리한테 선박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아, 트럼프가 웃겨요, 그죠? 대통령 안 붙어서 죄송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아주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한 대 의듬하자야지 정신을 차리든지. 혼자 한 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국 화장품 소위 K-뷰티 쿠션 파운데이션 세계 탑입니다. K-푸드, 아, 한국 라면. 전 세계 어떤 나라 라면도 한국 라면 못 따라와요. 아세요? 라면 즐겨 드시길 바라요. 감사하면서. 리튬 배터리, 바이오 약품, 위탁 생산,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세계 거의 다 탑 클래스입니다. K-POP, K-드라마, K-컬처.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선진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150개 나라가 신생 독립국이. 근데 유일하게 민주화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민주화 순위가 두 단계나 앞서 있어요. 경제발전, 자동차, IT, 선박, 제철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식은 세계 어디 내다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할 수 있겠나 이 정도 같고. 근데 여러분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는가 딱 보여줬어요. 정말 잘했어요.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정신 차리면 여전히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예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과 산업, 무기, 글로벌 탁월성을 가진 한국인의 연구, 개발,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불철주야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지도자와 산업 전선에서 일선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만 좀 조금 더 잘해주고 목사들만 조금 더 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의 기도와 선도적인 행동, 교육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산 부흥과 해계운동,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와 항일독립운동 배경에는 철저한 성경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73년도에 빌리그램 전도대회, 74년 엑스포로, 그 이외에도 많은 맘모스급 집회가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큼 남아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의 뜻에 거하는 자,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되다고,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북유럽의 덴마크를 구한 것은 그룬트비 목사의 운동이었습니다. 그의 운동, 5대 운동을 펼쳤는데 첫 번째가 영적 도덕적 각성 운동입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야 된다. 사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종을 치고 싶었어요. 어둠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부패한 세상을 깨우는 종을. 근데 영적인 각성, 도덕적인 각성 운동, 이게 그룬트비가 펼쳤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운동, 성경 운동을 폈던 겁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성경 묵상하기, 성경 운동. 세 번째, 술 안 먹기, 도박 안 하기. 대한민국 지금 새롭게 기승을 부리는 게
청소년까지 지금

인터넷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단속하는데 하여간 교통법규는 얼마나 단속하는지 그 점 500m마다 카메라를 만들어놨는데 술 먹는 건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죽이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이 살인미수예요. 그죠? 근데 왜 그걸 단속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많이 드시나 봐. 그죠?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지. 술 먹고 사고 내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봐준다고 어디 있습니까? 더 처벌을 강하게 해야지.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번째 운동, 새벽기도 운동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경의 부흥의 운동. 그룬트웨가 편 운동이 다 뭐예요? 말씀 중심 운동, 영적인 각성 운동, 성경 말씀 운동.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하느냐, 그 백성, 그 국민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스라엘의 광복절 구절이에요. 해방의 구절이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맞는 그날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를 마치고 그 시온의 포로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게 BC 606년도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도 훼파하고 성전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가고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 그때 다 붙잡혀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렇게 강해서 온통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바벨론이 불과 얼마 가지 못합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에 키리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있는데 그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전 세계로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돌려보냈던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고레스 왕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 성경은 고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미국이, 중국이 누가 어떻고 저떻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우리를 독립시키기로.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우리가 해방 맞고 광복을 맞아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온 삼천리 방방곡곡 전국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정확 2550년 전에. 1910년 8월 29일, 그날 그 해가 경술년 국치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날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36년이고 만 35년이에요. 사실은 35년에도 며칠 모자랍니다. 8월 29일 경술국칠이고 8월 15일에 35년째 8월 15일날 우리가 해방을 했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약 36만 3천여 명의 조선의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일본군으로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 80만에서 약 100만 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 가족들 가운데 강제징용 간 사람, 저희 외삼촌도 강제징용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

돌아가셨지만 집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100만 가까이 돼. 20여만여 명의 우리의 젊은 여성들, 남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마구잡이로 붙잡혀 갔습니다. 일본군의 성적 놀이기가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저항해도 독립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꿈쩍이지도 않던 당시 사회상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친일로 변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뜻있는 의병들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한다고.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95%가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은 지금 일제의 억압, 일제의 구두발, 군홧발 아래 있지만, 채찍 아래 있지만, 그들의 칼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독립시켜 주신다고 믿었던 그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 그들의 피땀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CRS 소리 함석헌 선생님은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질 때 많은 연합국들이 서로 자기 나라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1943년 12월 2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주석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본 패망 후 일본이 통치했던 조선, 만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키나와 이런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조선만 독립국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필리핀은 미국이, 오키나와는 일본 너네, 만주는 중국이, 다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 맞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조선이 중국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넣으려고. 장개석의 마음속에는 그때 누구를 장개석이 보았는가 하면 윤봉길 의사를 본 거예요. 중국의 국시 시조라고 말하는 마오쩌둥, 모택동, 모택동도 사실은 나중에 장개석도 모두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독립된 국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바라보고 마오쩌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억 중국에 없는 사람이 2천만 조선인 가운데 윤봉길 같은 사람이 있으니 윤봉길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는 독립시켜야 된다고. 윤봉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재판받을 때 당신 종교가 뭐냐고 불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이 살아있을 때 윤봉길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김구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이죠. 김구도 원래 한때는 절에 승려도 했어요. 그런데 개종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신복인 해리 홉킨스 장관, 그는 늘 이승만 대통령하고 교제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조선 독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리 홉킨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립운동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립운동만 했어요? 아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실제로 아주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그런 고령의 어르신 아니고는 일제 35년 잘 모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내일의 축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과 국가는 공동체이죠.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불안정하면 개인의 생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난 나라들 보세요. 백성들이 어떠한가.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을 지낸 도산 안창호 선생님,

0: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YMCA 중심의 청년 운동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고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지냈던 손정도 목사님. 상동교회 청년회를 조직해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전덕기 목사님. 교육자요 민족 지도자 평양에서 활약했던 조만식 장로님. 3.1운동에 주도를 하고 옥중에 19 나이에 순국했던 류관순. 그는 이화여고 출신.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내고 간민회를 지도했던 이동희 선생님. 그리고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그는 3.1운동의 사진을 잘 찍어서 전 세계 각지에 지금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분들은 100%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회영, 김상옥, 이승훈, 주기철 아저씨 목사님이세요. 김마리아, 안중근 의사와 그의 사촌 안명근.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 불교의 승려였다가, 두 사람 정도는 승려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6명이 천도교예요. 불교가 한 명이에요. 33명. 안타깝게도 33명 가운데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독립운동가 가운데 천주교들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약이 없이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회 안에 가득한 분열과 갈등, 미움과 아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소망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2016년 8월 24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우리의 신체 일부 중에 가장 먼저 세상을 감각하고 깊이 교감하는 기관. 우리 신체 일부 중에 외부로 드러난 뇌가 아닐까라고 불리는 기관. 거친 세상과 바로 대면하지 않도록 가장 앞장서는 기관. 우리 몸의 부위 가운데 가장 빨리 늙고 그 늙음의 기세를 감추기에 가장 힘든 그런 부분. 우리 발이 돌뿌리에 걸려 아파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것은 맞습니다. 바로 손이죠. 검은 손, 매너 손, 신의 손, 보이지 않는 손, 손에 대한 여러 표현만 봐도 다양하고 솔직한 표정을 지닌 바로 신체의 기관, 손입니다. 특별히 어제 또 그제 주말에 수해를 입은 거제도와 경남 지방에 너무나 고귀한 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토사를 치우고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다시 세우는 자원봉사자님들의 손이었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도 저희 거제도까지 오신 분이 많대요. 천리길을 달려와서 기꺼이 땀 흘려주는 그 손길들 덕분에 농부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복구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이 따뜻한 손길처럼 성경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붙드시고 세우시는 위대한 손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손, 주의 손입니다.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욥기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맞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크고 든든한 손이 오늘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아침 그 따뜻한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손길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겠죠.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저희가요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손을 같이 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주님의 팔에 안겨가는 것입니다. 힘있게 고백해볼까요? 오늘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가슴을 열고 우리 힘있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어 달려가는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너무 바쁘고 고단하다 보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 그 주님의 팔,

주님의 온기를 자주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힘으로만 세상을 헤쳐나가다가 지쳐 넘어지곤 합니다.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은 길을 걸을 때 늘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하죠. 주위 사람들이 혹시 손이 불편하셔요? 라고 오해할 정도였는데 누군가 이유를 물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하죠.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이성봉 목사님의 이 꽉 쥔 주먹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하고도 구체적인 그 믿음의 표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복된 이 아침 거친 세상과 가장 먼저 대면할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붙잡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주님, 주님의 팔 안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손을 한번 꼭 쥐어보셔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8월 24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팔 안에 우리가 안겨 걸어갑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오프닝 링크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명 이상에게 공유하시는 분들을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 지부장이신 9412님 오프닝 한 주간도 주님의 팔에 안겨 살고 싶습니다. 5123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4890님 말씀을 사랑하며 한 주간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 일상 가운데 꼭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5276님은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친구와 5년간 연애를 했었는데 어제 헤어지셨대요. 마음이 많이 힘든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좀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저를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또 남자친구의 마음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면 어디를 가시든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하면서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해 주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옹기장이의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찬송가 데이. 많은 찬양들을 또 찬송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고 세우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6998님 60평생 주님 손에서 정말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 손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손에 있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3154님 출근길 방송과 함께 큰 축복입니다. 인문학책 선물도 잘 받았습니다. 잘 읽고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낼게요. 다짐하셨는데요. 3154님의 문자가 힘이 됩니다. 6089-7321-5835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찬양 찬송은 아니지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여러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손을 우리가 정말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해보고요. 잠시 후에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은 선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이죠. 알람을 한 번 더 끌지, 그냥 일어날지, 피곤한 얼굴로 인사를 건넬지, 말없이 지나칠지, 저녁에 소파에 몸을 던질지, 잠깐이라도 하루를 돌아볼지, 그런 사소한

사소한 결정들이 모여 하루를 만듭니다. 우리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음악, 식사 후에 마신 차 한 잔, 하루 끝자락에 발견한 답장, 문자, 크지 않은 장면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루가 조금 환해지는 걸 느끼죠.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구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결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한 발 늦추는 용기입니다. 계산대 앞에 긴 줄에 서서 살짝 미소 지으며 차례를 기다리는 일,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못했더라도 늦어서 미안해요 한 줄을 덧붙이는 일, 친절은 늘 작게 시작하지만 그 여운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바쁘고 팍팍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더 친절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따뜻함은 여유의 부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도, 마음이 복잡할 때도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따뜻함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살립니다. 뾰족한 날이 서 있는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고르면 그 말이 먼저 내 귀를 스치지요. 그리고 성급한 판단 대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을 택하면 마음의 속도는 느려지고 숨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선택된 하루는 비록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견딜만해집니다. 체온이 조금 올라간 날처럼 버틸 힘이 생깁니다. 물론 따뜻하게 사는 선택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길 권리인가? 관계인가? 편리함인가? 사람인가?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동하는 걸 미룰 뿐이지요. 저녁이 되어 하루를 접을 때의 완벽한 성과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대개 온기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잠깐의 배려, 스스로에게 건넨 작은 위로, 그 온기들이 모여 오늘을 지나오게 했다면 그날은 충분히 잘 산 날입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선택이란 매번 옳은 일을 하는 결심이 아니라 늘 사랑의 방향으로 한 걸음 기울어지는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에 버튼을 누르고 있는 손처럼 아주 잠깐의 선택으로 삶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틈으로 우리가 잊고 살던 온기가 미소 지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 축복 모두의 것이기를.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여러 선택의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오늘 가슴속에 기억나는 일은 따뜻하게 다가왔던 그런 감동적인 일, 어떤 성과, 해냈다, 안 해냈다, 못했다, 잘했다, 뭐 이것보다도 어찌 보면 나의 그 마음의 온도를 조금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그 따뜻한 선택의 결과.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요. 그냥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아유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야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따뜻한 감동과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이렇게 크게 기억되는 그런 아침 되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예. 바쁜 일상이지만 이 아침에 여러분이 또 작은 친절과 여유를 선택하는 그 용기가 참 중요하겠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사와 미소도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이 아침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정말 주님의 손이 느껴진다면 말이죠. 0432님은요 오늘 눈물이 나신대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피디님 저요 오늘 환갑입니다. 60년 이 손을 꼭 잡고 인도하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라고 하셨어요. 야, 그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은혜의 한복판에 계신 거 아닌가. 이 월요일에 정말 주님의 손을 정말 잡고 가고 계신 것 같아요. 1184님도 주님, 우리 가족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문자가 참 도전이 됩니다. 오늘 샵 1069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오프닝 말씀 보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아침 우리는 또 겸손하게 이 하루를 꾸벅두벅 걸어갑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합니다. 영적인 오른손을 꽉 쥐어보는 그런 복된 월요일 아침 보내십시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날아다닐 수 있는 야생오리를 사냥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원래 오리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사냥하려면 오리의 눈을 속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형지물들을 이용해서 사냥꾼의 몸을 숨기고 보호색을 띠는 옷과 모자를 착용합니다. 얼굴이나 손과 같이 노출되는 피부에는 색을 다 칠해서 오리의 눈에 띄지 않게 숨깁니다. 이렇게 위장을 해도 총의 금속 부분들이 반짝여서 오리는 멀리서도 알아채고 사냥꾼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구를 비롯한 총의 금속 부분들에 색을 칠해서 반짝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위장하여 오리가 의심 없이 다가오면 그때 사냥꾼은 본색을 드러내고 방아쇠를 당겨서 잡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늘 이런 방법으로 당해왔던 것입니다. 위장 전술. 이것은 마귀의 오랜된 전법입니다. 이미 다 노출된 전법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정말 하와를 위해 주는 척 발톱과 송곳니를 다 숨긴 채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단의 위장 전술에 속은 하와의 눈에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리 사냥법. 이것은 흔히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를 품에 안기까지만 매너 있게 행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결혼을 하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줄것 같이 배려하던 자세는 상대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때까지만 작동하다가 멈추어 버리기도 일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던 맹세는 신혼여행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해주던 태도는 어느새 시녀처럼 대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고 결혼 사진의 색깔이 바래기도 전에 숨겨두었던 발톱과 어금니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애 시절 본색을 숨기는 것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장 전술. 이것은 남녀 관계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포섭 대상자가 자신들의 이단 교리에 빠지기 전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잘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사람을 꾀는 제비들과 꽃뱀들은 정말 매너 있게 다가오지만 때가 되면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위해주는 척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해치는 사람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에 매료되지 말고 그 속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성하게 화려하게 보이는 나무와 잎만 보지 말고 그 종자와 그 뿌리와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과 종자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정체를 알려면 나무와 잎을 보기보다는 종자를 보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보십시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사상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결과를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24시간 화장을 하고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여인도

0: 반드시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잠시 사단의 베일을 벗겨 보여주십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베일을 벗겨서 사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사단의 민낯을 보고도 속습니다. 사단이 또다시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속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잘못 본 거겠지. 특히 정에 약한 우리의 정서상으로 볼때 우리들은 이런데 잘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야생오리처럼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아서 비참하게 사냥당하는 지체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으려면 화려하고 무성한 가지와 잎을 보지 말고 그 뿌리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가면을 벗겨 민낯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때를 포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받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시험을 보다 보면 유달리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뭔가 문제집에서 본 것 같지도 않고 공식 하나 외웠다고 쉽게 풀리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 점수가 비슷했던 사람들도 이 킬러 문항 앞에서는 실력 차이가 확 벌어지는데요. 이걸 풀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죠. 쉬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실력이

하지만 사실 진짜 실력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인생에도 가끔 이렇게 킬러 문항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뭔가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거나 또는 내가 믿어왔던 것까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무엇 하나 부족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쩌면 이 신앙의 실력은요, 답을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을 때요, 어쩌면 그 순간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문제가 닥쳤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아멘.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크레이브의 감사해라는 찬양이었고요.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믿음 위에서라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가 편곡한 찬양입니다. 홀리원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저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수능 수학에 보면요. 유독 마지막 30번 문제가 참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앞에 1번부터 29번까지 잘 풀어왔어도 마지막에 만나는 이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위권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곤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9월에 접어들기 바로 직전이다 보니까 이 9월 모의고사를 이제 앞두고 좀 고민이 깊은 그런 학생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하더라고요. 이 30번을 푸느냐 못 푸느냐가 이 1등급과 2등급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던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믿음에도 이런 30번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덩달아 생각났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현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요. 정의는 무너져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해 보이는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시죠. 하박국으로서는 정말 풀리지 않는 30번과 같은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박국은 결국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딱 하나의 답을 찾아냅니다. 그 문제는 17절에 적혀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문제입니다. 뭐가 없어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 같고요. 당장 우리가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너무나 고난도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 그 정답을 기록하고야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주하게 되는 이런 인생의 30번과 같은 그런 문제들. 그 문제를 진짜 푸는 실력은, 하박국 3장 18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답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과 또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저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답은 하나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모든 그 정답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다음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피아워십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라는 찬송가 421장의 고백들인데 이 찬송가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이제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울산극동방송에서 준비한 숲속 콘서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가을을 맞아서 개최하는 가을 콘서트다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5813번님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입니다. 이렇게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세 글자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어제가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에 이어서 이제 야외 공연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실력이 쟁쟁하신 분들로 저희가 다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너무너무 또 사랑하시고 애청하시고 또 애정하시는 우리 오감 찬송가의 임소희 교수님께서 직접 또 콰르텟을 꾸려서 이 자리에서 멋진 연주를 펼쳐 보이실 예정입니다. 숲속에서 펼쳐지는 너무나 멋진 연주회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해도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해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인터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숲속 콘서트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테너 김현우님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워낙에도 오전에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김현우님의 멋진 음성을 못 들을까봐 사전에 전화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이 시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반가우실 것 같은 예상이 되는 게 이분이 동양이시더라고요. 우리 울산 분이세요. 그래서 병영교회를 섬기시기도 하시고 되게 고향에서 멋진 무대를 펼친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이번에 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2026 숲속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신 테너 김현호님과의 전화 인터뷰 전해드립니다. 많이 잘또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더불어서 숲속 콘서트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참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전해드릴게요.

0: 네, 2026년 숲속 콘서트. 이 가을에 우리 마음을 울려줄 정말 화려하고 멋진 아티스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간 이번 출연진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또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님을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울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테너 김현호입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울산에서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비록 울산을 떠나 있지만 늘 제 마음속에는 울산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라난 예수가라는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0: 와, 아니 울산 분이셨어요?
1: 예, 맞습니다.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울산에서는 좀 어느 교회를 섬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저는 울산에서 병령교회에 출석을 하였고 지금도 가족들은 전부 병령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0: 그러셨군요. 또 네. 울산에서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태동을 알린 그런 교회가 바로 병영교회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저는 병령교회를 통해서요. 예. 또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저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 동양인이라는 소식에 많이 반가우시기도 하고 자랑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는 네. 음원을 통해서 그동안 김현호님의 멋진 찬양을 듣곤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 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1: 저는 음악을 할 때마다 하는 한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소중히 담아내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연주자에 머무르지 않고 무대 위에서 찬양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영혼에 회복의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 제 사역의 가장 큰 중심이자 방향입니다. 세상적인 기교적 완벽을 추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온전함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0: 아멘.

0: 이런 노래를 하시면서도 그런 어떤 신앙적인 다짐과 또 철학을 담아내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렇다면 노래는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좀 뛰어난 그런 역량이 좀 엿보이셨던가요?
1: 네,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주위의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영교회에 옆집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출석하면서 저는 교회에 가서 처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찬양대의 가운이었거든요.
0: 그 가운을 입고 싶었어요?
1: 맞습니다. 저는 5주 등반을 하고 나면 찬양대에 할 수 있다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제가 열심히 5주 동안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찬양대에 제가 서면서 그때 제가 가진 목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좋은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주위 분들이 알아봐 주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매주 찬양을 드리면서 음악을 가까이 하고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 레슨을 받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음악에 있어서는 좀 레슨이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1: 맞습니다. 이제 음악은요. 좋은 선생님의 정확한 티칭을 통해서 기본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가 그런 사정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제가 진학했던 성신고등학교에 음악 선생님께서 음악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그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데
0: 네.
1: 저는 정말 놀랍게도 저희 성신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0: 네네.
1: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내가 선생님께 찾아가서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꼭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선생님께 지도를 받으면 나도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0: 네.
1: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선생님께서 저의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셨고 선생님께서 매주 봐줄 수는 없지만 내가 시간을 내서 너를 지도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음악적인 기초를 다질 수 있었고요. 또한 학교에서도요. 저를 위해서 무려 음악실키를 학생에게 주시는 그런 큰 호사를 제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고등학교 일과 수업을 다 마치고 그 이후의 시간은요. 자유롭게 음악실에서 제가 혼자 노래도 불러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하는 그런 독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0: 정말.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재능과 또 그 달란트를 알아봐주는 곳이 사실 학교잖아요. 근데 우리 또 김현우님께서 얼마나 어릴 적부터 또 빛나는 그런 재능을 보였으면 학교 측에서 그런 것도 허락해 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나 그 감사하신 그 선생님은 누구세요?
1: 네. 저희 은사님은 안정문 선생님이십니다.
0: 안정문
1: 제가
0: 선생님.
1: 안 그래도 저의 은사님께 대한 마음이 항상 커서 사실 제가 결혼 전에도 아내와 함께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이런 가정을 이루는 선택의 순간까지 못 왔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은사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이 땅에서 제가 갚아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0: 정말 대단하네요. 뭔가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물을 알아봐 주시고 또 그거를 이렇게 길러내 주셔서 지금 국내 최정상급의 또 테너가 되신 건데 이 스토리가 정말 멋있습니다. 어떻게 좀 종종 찾아가 뵈시나요?
1: 그럼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요.
0: 예.
1: 또한 우리 선생님만 말씀드리면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정말 물심양면으로요. 저를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마치 제가 특별히 마음이 많이 흔들

0: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1: 네.
0: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들어서신다라는 확신을 저는 항상 우리 병영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제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메시지가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꿈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품어온 것 같습니다.
1: 그런 또 마음으로 이번에 숲속 콘서트도 와주시잖아요. 네, 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이번 숲속 콘서트는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 자리입니다. 왜냐면요, 전국 각지에서 사실 그동안 많은 공연을 해왔는데요. 신기하게도 우리 고향 울산에서는 교회 사역 외에는 정식 무대 설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는요, 고향 분들께 성장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갈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난 지 무려 25년 만에 울산 극동방송의 대표 무대인 숲속 콘서트로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1: 고향을 떠난 지 25년 만에 뭔가 이런 그 무대에 딱 서시러 오시는 거예요, 울산에.
0: 맞습니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1: 네.
0: 하나님께서는 왜 25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그래도 30년 전에 불러주셔서 조금이라도 건강한 목소리로 우리 고향 분들께 아름다운 또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저희가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와주신다고 하시니, 저희도 참 기대하고, 네,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무대를 마주하게 될것 같아요. 또, 이번 숲속 콘서트에 함께 오시는 분들과도 또 특별한 인연들이 또 있으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0: 네, 맞습니다. 특별히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님과는요, 2년 전에 서울 극동방송 서머 콘서트 때 뵈었을 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정말 훌륭한 음악성뿐만 아니라 대기실에서 저희 후배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과 그 조언들을 해주셨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분인데, 정말 너무나 닮고 싶은 대선배님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영광입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정말 너무 놀라운 게 정말 너무너무 다채롭고 또 각자 분야에서 최고인 분들만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1: 네, 이것이 바로
0: 제가
1: 숲속 콘서트입니다.
0: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서도 되나 싶을 정도에
1: 아유, 무슨
0: 너무너무
1: 말씀이세요? 세계에서 가장 제일 가는 테너이신데.
0: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제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김영미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번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꾸려나갈, 네, 그런 무대도 저희가 참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는 그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1: 네. 우리 숲속 콘서트를 기대하고 어떤 무대가 될지 상상을 하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방송 가족분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숲속 콘서트 초대장을 보내신다는 마음으로 초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고향을 떠나 25년간 수많은 배움과 경험을 쌓고 돌아온 한 청년이 이제 여러분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려 합니다. 오는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으로 발걸음해 주셔서 초가을 밤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 큰 쉼과 위로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함께 누려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야, 울산 동양인이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애틋하고도 감동적인 그런 인생에도 이야기를 안고 계신 분이라, 그 숲속 콘서트에서 펼치실 무대가 참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네, 저희 그날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함께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